강세원 주광대 하시네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우리 온유님, 오늘은 딸내미 방학식입니다. 딸내미랑 둘이서 여수 여행 가려고요. 잘 다녀올게요, 온디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야, 방학식이면 보통 좀 일찍 끝나지 않나요? 방학의 첫날 또 스타트를 산뜻하게, 야, 여수 여행으로 가시는구나. 잘 다녀오세요. 예,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곰돌이님은 훈디 5박 7일간의 시드니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 공항에서 기다려요.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여기는 낮에는 조금 선선, 저녁은 추운데 12시간 후 대한민국 무더운 우리나라로 돌아갑니다 라고. 아, 호주에서 지금 사연을 주셨네요. 시차가 1시간 정도 나나? 그죠? 예. 대한민국도 그래도 지금 장마권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 폭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습하고, 예. 비도 내렸다가 그치면 덥고, 예.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예. 망구님, 드디어 방학이 돌아왔네요. 방학 때만 들을 수 있는 애청자예요. 유유. 우리 망구님 오셨구나. 저는 남고 급식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3일 쉬고 금요일부터 출근이지만, 아이고, 뭐 방학이 짧어. 3일 방학이에요? 그래도 며칠 동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좋다는. 다음 주 연수 받으면서도 조금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프닝 때 훈디 목소리 들으며 약간 오랜만이라 그런가? 나 심쿵했네. 모닝커피 마시면서 여유 있는 아침 보냅니다. 아, 이 시간 너무 좋다. 라고. 아, 근데 너무 짧다. 방학을 일주일도 안 하고, 3일부터, 3일만 하면 어떡해. 예. 망구님 반갑습니다. 예. 닉네임 보니까 알겠네. 서유한의 이 곡 들을게요.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그리고 송정미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전쟁이 끝난 후 한 산골 수도원에 버려진 아기 마르첼리노는 수도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6살 장난꾸러기 소년이 된 어느 날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조각상을 발견합니다. 헐벗고 배고파 보였던 예수님

이미 안타까웠던 소녀는 날마다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하신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드시며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소원이 무엇이니? 예수님이 물으시자 소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소녀는 예수님의 품에서 평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영화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빵과 포도주를 내미는 소년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서 늘 달라고만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쉽고 서운한 것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스스로 묻던 시편 기자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0: 크레이브의 감사해,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두 곡 전해드렸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글이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아쉬운 거, 나 필요한 거, 내 속상한 거 이런 것만 토로하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오늘 샬롬 생각이었네요. 받은 은혜, 또 나누는 삶으로, 흘려보내는 삶으로 응답하고 또 그분의 그 한없는 사랑, 우리가 그냥 잊고 살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또 곱씹고 감사하고 그렇게 또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닉네임 하하호호님도 출첵 남겨요 남기셨고 우리 다 잘될 거야님은 오늘은 지하철 자리 뽑기 실패. 제 앞자리에 앉은 분만 딱 안 일어나고 와 진짜 좌우에 계신 분은 다 일어나는 거 있죠. 어차피 사무실 가면 쭉 앉아있는데 뭐 좀 서서 가죠 라고 쿨하게 약간 삐치신 거 아니죠 지금. 비록 오늘의 자리 우는 꽝이지만 실패지만 다른 또 하나님 예비하신 오늘의 소소한 어떤 행복 기쁨 이런 거는 다 찾아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랄게요. 다른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으신 행복들 소소한 행운들 많잖아요. 하루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심영미님 아들 군입대로 대구 신병교육대 가고 있습니다. 작았던 아이가 어느새 군대를 가다니.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리라 믿고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이 곡을 1부에 들었어요. 아까. 약간 타임머신 기능 돌려서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 한번 조금 돌리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대하시는구나. 신교대로 가시는 우리 아드님. 어떠세요, 마음이? 그렇죠. 일단 낯선 환경이고 많이 여러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셨겠지만 그래도 나에겐 처음이니까 좀 떨릴 텐데 막 불안하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좀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왜냐면 그 군대에서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잘 또 1년 6개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저희는 또 안전하게 또 생활,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화이팅! 우리 8039번님께서 청하셨네요. 노원구에 사는 영아라고 해요. 듣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청하셔서 온누리교회 예배사역팀이 부르는 곡으로 함께 듣습니다.
1: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예수만이,
2: 예수만이
1: 소망입니다.
2: 소망입니다.
1: 예수만이,
2: 예수만이
1: 소망입니다.
2: 소망입니다.
1: 할렐루야!

웨이 홈 하루를 시작할 때였고요.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오늘의 교회 예배 사역팀의 예수 열방의 소망 8039번님의 신청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고했어 오늘도님도 와주셨고요. 어린이집 등원시키느라 차 태우고 다닐 때부터 듣기만 하다 드디어 가입하고 글도 남겨봅니다. 그 아이가 어느새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 와, 유치원 어린이였던 친구가 이제는 초딩이 됐어. 야,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살씨 훈디들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는데 저야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아이도 성장하고 샬롬 CCM도 더 성장하고 예, 더 많은 분들이 누리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예,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사는 날 동안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러브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 자주 많이 내린 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마다 기꺼이 피해 지역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죠. 공무원, 소방관, 경찰, 국군 장병들.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위험한 현장에 가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은 더더욱 아니죠. 서로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마음, 또 그 수고로 위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이 위험한 순간마다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파주에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패스하자님이 알려주셨고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어여쁜재현님 계신 것도 비가 내리네요. 갑자기 비가 무섭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빗소리 덕분에 당양로 볼륨 더 올리면서 감사함으로 함께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워님도 비 소식 알려주셨어요. 내리는 비는 정말 적당하게 그리고 은혜비는 흠뻑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 이대헌의 목소리로 은혜비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짱가님 반갑고요. 정아짱님은 오늘 쉬는 날이라 오실 수가 있었네요. 이어지는 곡 함께 들을까요? 김형미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만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김형미가 불렀고요. 김도현이 부른 오직 주만이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님, 어이구, 걷고 계시네요. 그쪽은 비가 안 내리나 봐요. 예, 오리지인님, 검진 받으러 가시는군요. 이 검진 받으면 금식해야 돼서 힘든데 얼른 마치고 죽 드세요. 그때 먹는 죽이 진짜 꿀맛이에요. 성민님은 아빠 뵈러 부산 가는 차 안에서 찬양 듣습니다. 가시는 길 더 안전할 수 있게 좋은 곡들 들려드릴게요. 코스모스님의 신청곡 다윗의 노래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원성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최여사님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마치 내일처럼 반응하는 오늘도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웃의 일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땅 아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달려가서 돕는 분들이 있죠. 참 고마워요. 그죠? 황태규 아빠님도 반갑고요. 근무 중에 출첵해봅니다. 몰래 하는 기쁨이에요. 1273번님 반갑고요. 야,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신청하신 곡 함께 들어야죠. 참 다행입니다. 우은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이지연님께서 소소한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함께 합니다. 큰아들 이재훈 군이 지금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 사전 행사 청년 전문가 포럼에 한국 대표 3인 중 한 명으로 참가해서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과 또 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역할로 배움과 소통의 시간 갖고 오늘 행사 마치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다니엘처럼 항상 주를 향한 창문을 열고 살기를 바라는 엄마의 기도로 신청합니다. 빛을 들고 지상으로. 이 행사에 함께한 전 세계 청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감동이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지연님, 이거 소소한 소식 아닌데요? 큰 소식인데요. 소식을 접하는 우리도 자랑스럽고 재훈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 복음의 빛을 들고 말씀과 그 나라를 전하는 재훈군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앨범에서 들었고요. 찐파랑님께서 근무하며 듣다가 또 기도하게 하는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에 출발하는 선교, 불안하고 두렵지만 기도로 다시 무장해 봅니다. 아멘. 불안이 감사로 그리고 기대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도로 바뀌길 바라며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찐파랑님과 함께 들을게요. 바울의 고백, 지영이 불러요.

나요한 유은성 외에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한 곡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이 곡은 준희빈님과 함께 들었고요. 지영의 바울의 고백 그전에 함께 했어요. 1913번 쓰시는데요. 여기는 울산이에요. 지난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비가 안 오길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안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가 쨍쨍한데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니까요. 비 내리는 지역은 막 내리고 또 내리지 않는 지역은 이렇게 비를 기다리고 늘 감사해 님도 경남 고성입니다. 여기는 며칠째 비 예보는 있는데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가뭄입니다. 한 줄기 소나기라도 내려서 모든 채소와 식물들이 잘 자라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길

많이 내린 지역은 이제 해가 옮겨가길 바라면서 이 곡은 2부 첫 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늘영광님께서 CBS 레인보우를 듣기 시작한 지 정말 10년 정도 돼가거든요. 근데 아니 어찌 이리도 글 쓰는 게 서툰지 항상 당향로를 통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찾고 따르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글 쓰는 게 서툴다뇨. 이렇게 잘 쓰시는데. 추억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믿고 신뢰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충성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청하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옹기장의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1부 끝곡이에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리 놓는 사람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 곡은 3남매 아빠께서 일하면서 힘차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신 찬송이었고요. 우리 아들 작은 아버지 그 목사님 교회에서 특송했던 찬송인데 은혜롭습니다. 블루딱따구리님. 그 목소리, 예. 찬양 특송했던 그 목소리가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감사해 님이 신청하신 비 준비하시니 오늘은 Way Home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리비 님께서 비는 오지 않고 구름 구경합니다. 오후에는 또 비 예보가 있던데 우리 가족들 어떤 불편함도 없길 소원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노래 예, 2부 두 곡으로 시작했고요. 홍삼명주님께서 내일 세택에서 전시

있어서 올라가는 길 아들과 직원 주려고 심어놓은 옥수수, 수박, 복숭아 땄습니다. 와, 오늘은 차에서 계속 듣고 갈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전시회도 잘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사랑 행복 마음님께서 큰아이가 알파인 스키 선수입니다. 초3 여름에 해외로 스키 훈련 보내놓고 요괴뱃의 노래를 엄청 들었거든요. 지금 그 꼬마는 고1이 됐고 지금 해외에서 훈련 중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또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하길, 건강하게 돌아오길, 모든 움직임과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며 함께 들을게요. 요괴뱃의 노래 조찬미가 부릅니다.

너에게 3148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정은이 불렀고요. 주천미, 요기뱃의 노래까지 함께 했어요. 수연님께서 어제 오후부터 치안 증상이 있었는데 퇴근한 후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데 딸 지수가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기도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딸의 믿음에 또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금이요? 지금은 속이 편안합니다. 아이고, 기도의 힘이네요. 따님의 이 생각과 마음이 너무 귀하고 이 믿음이 너무 귀합니다. 감사와 기도가 소화제였어요. 그죠? 커피향기님, 주님의 은혜의 햇살을 바라며 홀리원 하늘 위의 하늘 주의 친절한 팔에라는 부제가 붙은 곡 신청합니다. 딱 좋은 게 지금 좀 밝은 분위기의 곡 나가도 좋겠다 싶을 때 딱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하늘 위의 하늘.

나라의 출국 날짜가 정해지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비자 인터뷰만 하면 중요한 준비는 다 마치게 되는 듯해요. 22년 동안 집을 떠나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 딸아이, 독일 가서 잘 해낼 수 있겠죠. 독일에서도 교회 열심히 나갈 거라면서 작은 성경책 준비하는 딸아이,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토토로님과 함께 피아워십 앨범에서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서의 생활도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쭉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듣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일하심, 함께하심을 누리는, 느끼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길 바라고, 우리 당양로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패밀리님께서 생일 축하 사연을 보내셨어요. 아니, 이분보다 더 많이 칭찬받는 셀 리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하나 패밀리님이 속한 교회 셀 리더님, 이번에 20살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드리려고요. 다만, 세 번째 20살 생신이라는 거, 갑 중에 갑, 환갑이십니다. 얼굴이 동안이라 절대 60세로 안 보여서 놀라고요.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예, 그 카리스마에 놀라고요. 아름답고 신실한 전미정 집사님이 아내라는 사실에 또한번 놀랍니다. 와, 이분 다 가지셨네요. 작년 말부터 오랫동안 하시던 일에서 은퇴하시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 중이신데, 바쁘신 중에도 셀리더 교육이나 행사에 다 참석하시고요. 신방도 다 챙기시고요. 또 성가대장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장혜수 집사님, 우리 9816 셀원 모두가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예, 원래 셀 모임이 목요일이고 생신도 목요일인데 셀 모임 날짜가 변경됐다고 미리 축하 사연 보내셨어요. 신청하신 곡, 축하곡,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숲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장혜수 집사님 생신 진심으로, 예, 특히 올해는 환갑을 맞으셨으니 진심으로 더 축하를 드리고요. 9816 세런 모두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길요. 신청하신 하나패밀리님의 신청곡, 그리고 장혜수 집사님을 위한 신청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숲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준이마음님께서 친정엄마가 70세이신데요. 공장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세요. 주 6일을 일하시니까 너무 힘드시대요. 본인 식당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정리하시고 직원으로 일하시게 되니까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감사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 하실 정도로 힘드시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힘나는 곡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어머니를 위한 그런 마음 기도 담아

곡을 신청하셨는데 너무 힘들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 감사가 나오지가 않죠. 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가운데 아주 작은, 그냥 누구에게는 평범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작은 불씨가 나에게 더 큰 기쁨으로 번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작은 기쁨,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기쁨들로 인해서 감사가 내 마음속에 번지게, 예, 그렇게 어머님께 새로운 힘이 속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니마음님,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이에요. 김대환, 주수진이 부릅니다.

어머니를 위해 김대환, 조수진이 함께 불렀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이 계시기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힘을 통해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길 원합니다. 세로토닉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아드님 그래도 뭘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왜 이제 방학 때 되면은 평상시보다 더 부딪힐 일이 많잖아요. 특히 뭐 조금 서로 마음이 안 좋아서 밥을 안 먹게 되면 속상하거든요. 더 부모의 마음은. 근데 옆에 그래도 슬그머니 와서 밥이라도 먹어주면. 아유, 이제 뭐 방학이 된 애들은 방학인 대로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그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 부모들은 애 같다고 걱정되고 또 슬그머니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럴 때 결론은 기도뿐이더라고요. 하경승주님께서 오늘도 비가 아주 그냥 아휴 막 쏟아집니다. 궂은 날씨에 노트북까지 말썽이 나서 일도 못하고 식은땀 줄줄 흘리는 중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지금 좀 괜찮아졌는지 모르겠네요. 날씨도 그런데 또 해야 되는 일도 쌓여 있는데 도구까지 말썽을 부리면 진짜 속상한데. 오늘 당양로에서 함께 하시면서 들려드리는 찬양들이 좀 힘이 됐길 바랍니다. 어여쁜 자연님, 우리의 모든 것은 감사죠. 오후에 막내 동생 신장에 물혹이 있어서 수술하는데 그 수술이 잘 되는 것과 또 회복이 잘 돼서 일상생활 그 회복도 잘될수 있도록 집 도와는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어요. 중보기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짝꿍과 거래처 가는데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젤라님, 오늘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딸기님은 성경 필사하면서 방송 들으셨는데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고 또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2769번님도 함께 하고 계셨어요. 들을 수 있어 너무 좋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당양놉니다. 고맙습니다. 우주레터, 아니구나. 러브레터군요. 러브레터님께서, 오늘 라면을 먹으며 귀팅하다가, 예, 사연을 보냅니다. 주일 저녁에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쏟으며 은혜 받았던 곡인데요. 함께 듣고 싶어서 이곡 들려드려요. 신청해요 하셨어요. 시와 그림의 항해자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멘 많이 했는데 오늘 행복하게 어디에 계시든 감사로 이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시련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기보다는 도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자. 만일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내일 더 크게 웃기 위해 오늘 잠시 힘든 거라고. 김현태의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찬송가 작가 크로스비 여사에 의해 예수 나의 전부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된 찬송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 하워드 돈이 자신이 작곡한 곡조를 크로스비 여사에게 건네주면서 날마다 매 시간 이란 제목으로 찬송시 하나를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곡조를 들어본 크로스비는 이 찬송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라는 시편 17편 8절 말씀에 근거해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가가 탄생될 무렵 크로스비 여사는 이미 미국에서 저명 인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사람들은 그녀를 초청했고 크로스비 여사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증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 내용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기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례매어 있는 크리스천이 할 일은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생명되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되신 주 감상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요,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그저 삶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경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러니까 우리에겐 실패가 없어요. 과정만 있는 거죠. 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또 도전하는 거니까.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또 시작됐습니다. 두 시간 동안 여러분 밥 먹는 식사와 동행할 거고요. 식사 끝나고도 동행할 거고요. 달려와 주셔서 함께해 주세요. 아직도 제가 머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머리가 띵띵띵띵띵 울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조금 조심하면서 더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도전 뭐 해보는 거죠. 뭐 방송하다 죽으면 또 순교잖아요. 네. 세인트홍님이 오늘도 감사한 하루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예, 참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십니까. 비사이로 달려오신 맞아요. 단장님 감사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더 성숙해지잖아요.

실패가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삶엔 실패는 없습니다. 네. 요셉의 꿈님이요. 강남 터미널 약속이 있어 사평로에 왔다. 맞아요. 강남에 사평로 있어요. 왔다가 사평로 출첵합니다. 아이고, 사평로에서 사평로에 계신 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비가 계속 오니까 조심하십시오. 뭐 강북, 경기북, 서울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충남하고, 네, 경기 남은 또 안 온다고 하네요. 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동님이 오늘 일찍 들어왔어요.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795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 열어놨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한 일은요, 우리 애청자 베토벤님 아시죠? 부산의 베토벤님이 너무너무 맛있는 어묵을 두 분에게 오늘 쏘겠대요. 예. 그래서 오늘 두 분을 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할지는 정말 주님께 물어보고 정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하고 정하다, 이게 말이 딱 오니까 정하는 방법을. 자, 초롬 하나님의 은혜 김태웅입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네, 내 길도 잘 아시니 우리에게 뭐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줄을 쫓다가 주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는데 어렵다면 그거는 이제 더 큰 축복의 길. 뭐 그 축복이라는 게 꼭 세상의 축복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으시면 무조건 100% 축복의 길입니다. 네. 경남 광주는 너무 덥다고 하는데 햇볕이 쨍쨍하시겠죠. 그 아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마미님

예, 조심하십시오. 주아랑님, 오늘도 미리 자리 잡고 기다렸습니다. 강릉은 비는 안 오고요.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시면서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한홍재 머리맡에 라디오 듣고 싶습니다. 얼쩍 진짜 라디오. 라디오 세상이었죠. 라디오 세상. 그때 제일 유명했던 방송국 중에 하나가 CBS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출신이 양희은, 뭐 이문세 다 여기 DJ 출신들입니다. 네. 삼남매 아빠님은 안성은 비가 내리려고 그런지 하늘이 잔뜩 흐리고 어두워요. 습기가 너무 많아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출근할 때 기분 좋게 집을 나섰는데 일하다 보니 날씨로 인해 변했어요. 아, 일하면서 그죠. 습도 많고 막 이러면 좀 요즘 갱년기인가 봅니다. 눈물도 많아지고. 맞네 맞네. 아유, 갱년기네요. 네. 화도 잘 내고. 맞아 맞아 맞아. 조그만 거 짜증내고. 맞아 맞아. 그래서 요즘 말도 잘 안 해요. 아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괜시리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러네요. 그죠? 입을 열리면 짜증같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눈치 없는 사춘기 딸내미는 아빠를 자꾸 건드. 갱년기 아빠랑 사춘기 딸이랑 아마 누가 이길까요? 딸이 아빠 마음도 모르고 지 마음 알아달라는데 내 마음 좀 알아주라 하면 몰라 하네요 하시면서. 그러게요. 내 입장에서 내가 더 힘들어하면 어렵고요. 내 옆에 누군가 힘든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나도 편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네, 따님을 하나님이 주신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먹이고 사랑을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탁구 선교사 장지영님 오늘도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에 좀 힘이 없다고 했는데 힘이 없어요. 예, 제가 예, 이석증 때문에 지금 지난 금요일 밤부터 예,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았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이석증 지난 후에 더 머리가 단단해져서 돌머리가 이석이 생길 수가 없는 머리가 되도록 네, 기도해 주십시오. 김해도 덥다고 주님맘님. 아이고, 김해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족팀님은 수화로 오늘 사셔야 되는데 하셨는데 아이, 또 그럴 순 없잖아요.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작더라도 네, 이해해 주시는 거죠. 자, 가객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네. 디바 소울의 찬양 참 즐겁죠? 아, 제 뭐 이석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예,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쓰고 걱정하는 게 전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마음을 아유 아프시겠네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뭐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네. 하나님 이게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염려도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염려라는 뜻은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걱정해 주는 것들, 마음 써주는 것도 기도가 돼서 제가 내일은 아마 올 때 두 눈이 부릅 떠져가지고 안 감길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러브레터님 사평도 사랑합니다 해주셔서 이 사랑이 진짜 느껴지네요. 오늘 쉬는 날이라 2시간 함께합니다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주님과 만난 시간이죠. 육의 만나와 영혼을 살찌우는 주님의 말씀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맛보는 양 일석이조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음식은 뭘 할까요? 이거 합시다. 이거 그냥 이게 복잡하지 않은 이런 비오는 아예 국민 점심밥 김치볶음밥으로 하겠습니다. 아침 나와 우선 잘게 김치를 썰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도 좀 썰어 가시죠. 예? 그 다음에 볶은 고기죠. 고기랑 그 다음에 양파를 듬뿍 먹다 남은 햄 있으면요 그것도 좀 넣어 주세요. 그리고 달달달 볶아가지고 같이 볶아가지고요. 거기다 그냥 찬밥 남은 거랑 그 마무리로 김가루 샥 참깨. 요즘 참깨를 또 이렇게 손에 비벼가지고 뭐 나오는 손 꼭 씻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요. 자, 냉장고에 남은 그 깻잎 있잖아요. 그거 넣어도 완전 맛있습니다. 거기에 맨 끝으로 참기름 몇 방울에 계란 후라이 딱 끝났. 나왔네, 나왔어. 이거는 여러분 이거야. 아침에 숟가락으로 깊이 퍼서 계란을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계란이 위에 남아 그죠? 아, 바랄 게 없네. 최고.

그런데 이 오늘 이 시간 맛있는 김치 볶음밥보다 훨씬 더 맛깔스러운 우리네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사람처럼 자꾸만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0: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침 일터에서 돌아오던 맏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을 알고 화를 냅니다.
1: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내내 함께 있었지만 저를 위해선 잔치 한번 열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응? 근데 그냥 저 진짜 어떻게 유산 다 챙겨서 몽땅 까먹고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 잔치를 하십니까, 아버님?
0: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은 무엇이든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맏아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를 못했을 뿐이죠.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다만 어리석었던 큰 아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라스트 전능하신 아이죠 하나님.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네, 제가 비를 너무 좋아하는 걸 잘 아는 우리 이쁜 아님이 단장님 좋아하는 비가 어마무지 온대. 어? 경기남은 안 온다고 오늘 그랬는데. 야, 오는군요. 용인이면 경기남이잖아요. 저도 집에 있을 때 오는 건 좋은데 일이 일할 때 오면. 맞아요. 일할 땐 참 힘들죠. 광주 마민이마다 덥다고 아까 알려주셨고. 큰딸 방학과 넷째 막둥이 수족구로 집에 있다고 달보드레님. 저희 손녀 제이가 수족구 때문에 지금 계속 집에 있어가지고요. 할머니가 매일 네, 매일 갑니다. 네. 수족구가 요즘 진짜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퍼지나 봐요. 네. 러브레터님은 우리 목장 모임은 6가정 부부 모임으로 하는데 매주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는 한식 위주로 최고의 밥상을 차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답니다. 야, 예수님 섬기듯이 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 모건들이 우리 집에서 할 땐 기대된다고. 오, 안산의 성민교회요? 꼭꼭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민교회 우리 조이포유 콘서트 한번 러브레터님 교회에선 예산 드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목사님께 한번 얘기하셔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한번 꼭 해봅시다. 그리고 목장 모임 할 때 시간과 장소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자, 사랑의 눈에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맘님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올리셨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왜 매일 우리는 달라는 거, 내 위주로 하고 나 달라고 계속 이러냐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 한 분이면 완벽하게 땅과 하늘의 복이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잡신 믿듯이 아직도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면 되는데 계속 달라는 거예요. 예? 그거면 되는데 계속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오는 사람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작은 예수로 왔는데 섬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물을 남을 위해서 흘릴 줄 알아야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 그렇게 좀 삽시다. 자, 슈아그림의 토기장이 JL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네, 주의 보혈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이석증으로 넘어지셔서 응급실 두번 가셨는데 결국 쉬어야겠다고 그만두시고 집에서 휴식 중이랍니다. 이게 저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꼭잘때 자고 일어나고 누웠을 때 시작이 돼가지고 하루 세번다 하루는 다 풀로 이렇게 누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어제 약도 받았고 또 위담 한방병원의 이사장님이 소식을 듣고 또 오늘 약을 보내주신다 그러고 아. 나는 비록 약하나 근데 아라도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부족함으로 저의 삶이 쪼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 진짜 실제적인 기도를 하셨네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부족함으로 우리 쪼잔해질 순 없잖아요. 그죠? 영주땡님은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있대요. 아이고, 어떡해. 대상포진 너무 힘든데. 애들은 수족구가 진짜 대상포진만큼 아플 거예요. 온몸에, 입 안에도 막 있으니까 미지근한 것도 뜨겁게 느껴지고 막 아프다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영주땡님 잘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도 뭐 들어보니까 또 기침이 하도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영주 씨도 예, 영주님도 있다고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 성경의 잠언에도 어떻든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을 살피면서 사는 거죠. 예, 사는 거죠. 예.

진짜 8월 7일 금요일 러브레터님 목장 모임 알려주셨어요. 제가 예, 저 이런 또 갑니다. 제가 엉뚱한 사람인 거 아시죠? 당황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윤아님도 늘 치료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효인 최영수님은 서울에 폭우 쏟아지는데 내일은 아버지 기일이라 어머니 납골당에서 언니들과 추모 예배드리기로 했다고. 아이고 그리운 아빠. 예. 그래도 비가 진짜 적게 왔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예, 안 왔으면 더 좋겠고. 비 피해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주님 이제 좀 멈춰주세요. 예. 마카스 워십이에요. 소진영의 목소리고요. 거친 길을 위를 걸어갈 때도 2부에서 만날게요.

아 그리고 오늘 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 그 베토벤님이 선물하시는 어묵 500, 600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딤돌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께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슬슬 다른 데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미련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그리고 뭔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서고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을 줄을 대보려고도 하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 세상에 힘 있는 것과 가능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을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부에서 찬양했지만 찬양도 하고 전능하시다고 외치는 말씀에 아멘을 4만 6천 번 했었는데 믿기는 정말 정말 안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참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날마다 조금 늘어서 우리 조이포유와 함께하며 사평로와 함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지금 200이 조금 넘었으니 앞으로 이거 어묵을 다 받으시려면 400은 돼야 400의 댓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몇 개를 남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인근 집사님 베토벤님께서 예, 그 전복 세트 아니 전복이래 저기 뭐죠 어묵 세트입니다. 어묵 그냥 꼬치 하나 가는 게 아니라요. 네, 직접 붙여 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디딤돌 하다가 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오늘 한글도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들을 예, 좋은 말로 할 때 진짜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이런 멘트를 잘 안 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러니까 막 이제 또 사람이 다 각자 다르니까 마음이 좀

상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이게 재밌게 하는 뉘앙스를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아, 이 사람이 지금 기분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즐겁고 재밌게 하는 말. 근데 그게 이제 분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꼭 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오시고요. 좋은 말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더 좋은 말로 하는 거죠. 네.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자 많이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영님이요. 제육볶음에 김가루에서 참기름 하면 천국입니다. 근데 제육볶음은요 고기가 좋아야 돼. 너무 얇게 썬 그 짜투리 고기 말고요. 제가 익산에 장소를 바꿨잖아요. 그 집을 만나네. 아, 정말 침이 확 또 나오네요. 자, 여러분 디딤돌 이제 갑시다. 500번째 들어오신 분에게 한 번 드리고요. 600번째 들어온 분에게 또 한 분 해서 어묵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꼬미님이 위로는 비, 아래로는 폭염. 다들 몸 조심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사랑해 디딤돌. 하나의 나눔님이 이것만 싹 쓰고 나가는 건 바쁘시군요 지금. 춤추는 그룹님이요. 점심시간 출석이요. 비가 억수로 오네요 하셨습니다. 일하는데 너무 졸리더니 사평도 안 들어서 그랬네요. 저 살아났어요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아이고 꾸미룸님 그래요. 졸리죠. 일할 때 졸리기도 하고 또 식사하고 나면 졸리니까. 예, 어서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아까 신청하셔서 오늘은 소울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피아 워십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딤돌 하면 후회가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꼭꼭 갈 겁니다. 눌러주세요. D 한 번, 딤 한 번, 돌 한 번.

좋은 말로 해서 들어왔어요. 온유한나님. 이렇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DJ가. 자 이제 400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 200만 또 쭉 갑시다. 오직 주바라기님 위석증 정말 힘들다고 옆에 권사님 등 친구들을 통해 들었어요. 빨리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두부 가게를 하다 보니 날마다 찬양 방송만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 글을 안 남기셨다는 거 진짜 보니까 새싹 같으시 근데 아닙니다. 이렇게 올려 글을 올려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구례 지나고 있어야 하셨는데 아까 여수 가시는 길이신 거 아닌가요? 2107번님 제가 갔던 그 호남 쪽의 도시 중에 구례가 저에겐 참 기억이 또 남는 곳이에요. 자연이 너무 맑고 깨끗해 보이고 예, 구례 체육관에서도 공연 한번 했었고 교회도 몇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클리오님 잔치국수 먹고 GTX A 타고 교화 가는 중입니다. 오늘 기차를 많이 타시네. 온유님이 2107인가요? 3시간째 기차 타고 있으니 너무 심심하네요. 얼른 내리고 싶어 하셨는데 아이고 멀리 가시는군요. 건강하게 조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클리오님은 그래도 잔치국수 먹고 타셨는데 예, 온유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프리지아님이 아이고 저를 위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리 안 하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체크하며 살자고 하는데 제가 안 하며 살 순 없죠. 하는데도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하게 해야 되겠죠. 네, 찬양이 너무 좋아요. 비도 오는데 찬양 내 마음을 하시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님도 와주셨고 커피 한기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계속되는 비에 기분이 축축하여 찬양의 햇빛으로 뽀송한 기분 한번 누려보고 싶다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마르지 않는 셈의 찬양이 있는데 한번 네 준비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아까 신청하신 한웅재 머리맡에 라디오

여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 주 하나님 열고 큰 은혜는 찬양. 수샘님이 신청하셨어요. 전 남편 CT 촬영 위에 병원에서 1시간째 대기 중인데 한국에 아픈 사람 진짜 많다. 병원에 정말 많습니다. 대학병원 가면 진짜 더 많죠. CT가 있는 병원이면 큰 병원일 텐데, 그죠? 아이고. 아, 남편분 어디 아프지 않으시길, 건강하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식구들 건강하길 바랍니다. 500은 나왔어요. 이제 50만 넘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들어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안 들어오신 분들 좀 들어와 주세요. 네, 그래서 예, 한 분 더 하고 그래도 한꺼번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한 분만 더 참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7명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디딤돌 중에 안 들어왔던 분들이 디딤돌 해주면 200명도 넘고, 예? 또 어묵도 다 드리고 얼마나 좋을까요?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심. 자, 오늘 한 번도 안 쓰신 분들 디딤돌. 자, 사가지비 안에 어묵 한 세트가 갑니다. 오늘 어묵, 이런 날씨에 어묵, 완전 어묵이지.

이 곡 어때? 네, 1차 발표를 하라는데요. 작가님께서 500번 되신 분은 오늘 오뉴님입니다. 여수 가는 길에 사과즙 당첨 완전 좋으시겠어요. 자, 주소 지금 올려주세요. 오뉴님은 게시판에 주소 좀 남겨주시면 좀 일하기 더 편하니까, 편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뉴님 완전 축하하고요. 자, 바짝 들어오십시오. 자, 누군가 또 한 명 되겠죠. 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이 가사 이후에 제가 뭐 불러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랑하는 일. 해야 될 일이 사랑해야 되는 일이란 뜻은 실은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순간을 대해야 된다는 마음을 전 갖습니다. 이 노래가 그 노래 아닐까요? 사랑으로 그 모든 순간과 사람들을 대하면 제일 마지막에 가사처럼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게 되고 그게 빛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밝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린 늘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우리가 세상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은 착함으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신 분들 저요 두 글자 올려주세요. 아, 참 좋죠. 네. 최 여사님 행운의 열차를 타고 가는 온유님 축하드려요. 와, 이 말 좋다. 그죠? 행운의 열차네요 진짜. 뚱이 엄마님 화천에 서울 가시는 길인데도 올려주셨고 요요님 흐린 날 찬양에 은혜의 비로 채우셔서 감사하다고 나나님도 또 권선미님도 건강하시라고. 아, 이렇게 네 오랜만에 또 낯선 분들 예, 새싹들 늘 듣고 계신 분들

이죠. 그러니까 저만 낯선 거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기님 그 마시아님과 함께 언제 한번 오실 때 그러면 네, 합창하시는군요. 예, 아 멤버 그죠. 레이디 싱어스인가요? 네. 언제 화요일 날 오시면 작가님이랑도 오시는 날을 맞춰가지고 한번 같이 밥을 먹어도 되니까 네, 여러분 달려 오시면. 미리 연락 주시면 저도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편지님도 반갑고요. 실륵사 해구. 실륵사하면 여기 여주 아닌가요? 그렇죠? 디딤돌 해주셨고 당당한 그녀님도 디딤돌 처음 들어왔어요. 뭐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363번님 아 김홍복님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만 열어놓고 있었는데 출첵합니다. 저의 그냥 칭얼거림에 황제님도 와주셨어요. 야 아이디가 황제세요. 대박 너무 좋다. 네. 600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숙공님도 달려오셨고요. 600번이 누가 됐을까요? 예, 발표를 지금 아까 했으니까 600번도 해드려야겠는데요. 야 철부지 오리님, 철부지 오리님 축하드립니다. 완전 축하드립니다. 예, 또 허리가 아프셨대요. 허리가 아프셨대는데, 아유, 침 맞고 글 남겼다고 하시는데, 사과즙 먹고도 그냥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리비님은 사과즙 다 먹고 주문을 또 해서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친한 형님 같다고. 아, 신장균 목사님 진짜 좋으세요. 근데 오늘은 사과즙이 아니라, 베토벤님이 주시는 어묵입니다. 어묵이죠. 어묵 먹고 그냥 예, 허리 건강해지시길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별그대님 너무 반갑습니다. 미선이님도 엄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성균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리고 찬양 인도 작교입니다. 믿음 따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들의 백합발을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네, 조시아스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베토벤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건설 쪽에 감리하시는 분인데 사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김은혜님, 김희경님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디딤돌 해주신 여러분의 그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달콤 별빛님은 피아 워십의 노래가 나가서 다음에 꼭 보내드릴게요. 너는 나의 편지님 참 반갑습니다. 최가님도 아이디 비번 찾아가지고 드디어 들어왔다고. 이런 열심 최가님 완전 감사합니다. 병원에 한 달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네요. 밖에 날씨가 어두워 저녁 먹은 줄 알고 간호사끼리 약 달라 했더니 점심 약 없다고. 아, 척추로 균이 들어갔대요. 현중님, 아, 여러분 치료해 주시길, 치료의 하나님 만지시길. 여러분 지금 5초 기도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마음을 다해서. 저희 엄마님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어르신 모신 일이 쉽지 않아서 이제 글을 올립니다 하셨는데 응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아, 1949번님도 여름에 정말 쉽지 않은 세탁소 하신대요. 너무 덥죠. 그래도 손님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집에만 있다가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대요. 예. 오늘 현재 17권 썼다고. 야, 1년 동안 일필 못할

것 같네요. 애도 그래도 너무 귀하세요. 너무너무 끝까지 하시길 응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응원해 주세요. 깡경님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햅시바님 단장님 성화에 못 이겨 인사글 남겨요. 못 이기는 거 나 너무 좋아. 네. 이기지 마세요. 성화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 신청곡이 있어서 CBS 합창단과 제가 함께합니다. 예, 나는 너의 하나님 보내드릴게요. 치매인 우리 엄마 저희까지 매일매일 기도하며 행복하옵소서. 우리님의 기도에 아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0: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나는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시적 방종에 불과하다고 늘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녀도 고양이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늙고 외로운 나 자신이 사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것도 사실임을 깨달았다. 즉, 내 고통의 달콤함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나는 자코모 레오파르디의 시들을 번역하려고 15년 이상을 허비했지만 그날 오후에야 비로소 그중 한 대목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오, 가련한 나, 이것이 사랑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장마철 날씨가 참 요란합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다가 비가 멈추면 이내 폭염이 찾아오고요. 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는 날도 많습니다. 이번 장마에 수재를 입으신 분들, 폭염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1937년 여름, 윤동주 시인은 소낙비를 맞으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손바닥만한 나의 정원이 마음같이 흐린 호수 되기 일수다. 작고 소중한 일상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어느새 흐린 호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잘 가꿔온 일상이 갑작스러운 재난과 폭염에 순식간에 뒤집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윤동주 시인은 소나기 속에 흔들리면서도 시를 썼습니다. 비록 일상은 흔들려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첫 곡 전해드립니다. 19세기 독일 작곡가 요제프 라인베르거의 합창곡 아벤트리트, 저녁의 노래를 영국의 성악 앙상블 포츠세이스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저녁이 되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청하는 내용을 가사로 썼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한웅재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God Will Take Care of You, 주 너를 지키리, 제이미 호르헤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요제프 라인베르거의 합창곡 저녁의 노래를 영국의 성악 앙상블 보체세이의 연주로, 또 찬송가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한웅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봉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

0: 간장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마라나타님, 고윤희님, 황동현님, 김숙희님, 멋쟁이님, 시기님, 폴라리스님, 스마일님, 하하호호님, 블루딱따구리님, 영주땡님, 아스농부님, 태연님, 당구님, 장기영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종님은 비 내리다 잠시 쉬고 또 내리고 하늘은 심술쟁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곳 서울도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 들으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우산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푸른동사님이 여수는 찜통더위입니다. 30도예요 하셨는데 그곳은 지금 비가 안 오나 봐요. 제키리님은 강릉 비 내리다 다시 그쳤습니다. 28도고요. 운행 근무하며 방송 들어요. 루나치님이 비 오는 오늘도 걷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들으며 걸을게요. 야, 꾸준히 이렇게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이렇게 걸으시는군요. 우산은 쓰고 걷고 계시겠죠? 신혜숙님이 그리 많은 비가 오더니 이제는 소강 상태네요. 복지관에 보낼 옷이 어찌나 많은지 내일 수거하러 온다 해서 더 있다 오라 하고 옷 정리하면서 함께하네요. 아, 이렇게 한 번씩 옷 정리, 그동안 내가 안 입고 있던 옷, 한 1년 이상 안 입는다면 버려도 되는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참에 많이 많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진영님도 함께하고 있고요. 퇴근 전에 긍정의 힘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어여쁜 자유님은 전진님 기다렸어요. 어제 중보기도 요청했었죠. 동생 수술 잘 됐다고 연락받아서 지금 병원 가는 길입니다. 어제 막내 동생 신장에 물혹이 있어서 수술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방송 듣던 다른 청취자분들도 함께 중보해 주셨었죠. 수술 무사히 잘 되어서 진짜 다행이네요. 보라제비꽃님은 지난주에 전주 아주버님 가족과 함께 곰배령에 다녀왔습니다. 인제 곰배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고향이 인제라 곰배령 하면 정말 친숙한 곳이거든요. 초록초록하던가요? 추억님은 친구가 옥수수 보냈는데요. 엘베 공사 중이라 1층에서 정리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조금은 불편하네요. 그래도 옥수수 맛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올라가야겠지요. 추억님, 아, 땀이 비 오듯 흐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옥수수 쪄 먹으면서 그래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러실 것 같아요. 안젤라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최여사님도 오셨네요. 이번에는 주일 예배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죠. 소망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멘델스존의 평화 주옵소서 먼저 들으시고요. 프레데릭 메이커곡 십자가 그늘 밑에 세문안교회 새로핌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이현철 곡 주님과 함께 광림교회 미갈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평화 주옵소서 멘델스존의 곡을 소망교회 호산나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프레데릭 메이커 곡 십자가 그늘 밑에 세문안교회 새로핌 찬양대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현철 곡 주님과 함께 광림교회 미갈 찬양대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편 46편 1절에서 7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오늘의 시편이 어디였는지 묻는 분이 계시네요.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온누리 워십이었고요. 오직 주의 은혜로 조수진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영국 작곡가 사무엘 웨슬리의 합창곡 Lead Me Lord 주여 저를 주의 의로 인도하소서 할 레너드 앤 쇼이니 코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꽃다무님, 이은주님, 보혜사님, 민민하하님, 한공님, ING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님이 아 우리 찬양대에서 부른 곡이 나오네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듣고만 있기 너무 좋아 인사드려요 하셨습니다. 아, 사형제맘님이 지난주 토요일 아들 현호, 친구 영찬이 그리고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냈어요. 영찬이는 보디빌더 하는 친구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도 훌륭하신 분인들이고요. 또 친구 재준이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죠. 현호의 좋은 친구들이에요.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헤어졌어요. 아, 참 귀한 친구들이네요.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 사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때 딱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 친구들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새 친구의 우정, 포레버입니다. 아, 김숙희 님이 엄마 침상 가까이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지켜보고 있으니 눈물이... 좀 전에 한기가 들어서 얼마나 덜덜 떠시던지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을 크게 부르니 함께 부르시면서 평온해지시네요. 아, 김숙희님 어머니 98세시라고 합니다. 오래오래 따님과 함께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어머니 건강 위해 함께 중보합니다. 6817번님이 급하게 또 기도 제목 남겨주셨어요. 교회 권사님 아들이 심장 쪽 혈관이 막혀 스텐트 재시술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이쿠 얼마나 급박하게 지금 시술 중일까요? 무사히 시술 받고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6817번님 시술 잘 됐는지도 꼭 나눠주세요. 사형제맘님이 사연과 함께 이 곡 남겨주셨어요. 솔싱어즈의 친구야.

오늘 끝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박윤관의 기타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소낙비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 경건한 마음을 모셔드려 노아 때 하늘을 한 모금 마시다.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고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시인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을 한 모금 마신다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노아의 홍수를 떠올렸습니다. 세상이 물에 잠기던 그 시절, 그런데 그 홍수 뒤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약속의 무지개가요. 폭풍 한가운데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그것이 윤동주 시인이 그 여름 소나기 속에서 택한 자리였습니다. 요즘 장마와 폭염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의 자리에도 하늘을 한 모금 마시는 위로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 뒤에 무지개가 오듯 이 어려운 시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그 이름 앞에다가 하나님의 친구 뭐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서 하나님 불러주신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하실 것 같아요.
1: 네.
2: 하나님의 친구 현주야, 나의 친구 현주야 너무 좋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0: 네.
2: 저도 뭐 이렇게 그냥 전도사 아니면 뭐 찬양 인도자 뭐 이런 이름보다는 좀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생각하며 불러주시는 그런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3: 저 전도사님 네. 특별 애칭 있으시잖아요. 요즘에 그래요? 그 너튜브에서 네. 밀고 계신 그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완전한 사랑 성운.
2: 거긴 한데
3: 네. 잘 어울리지 않아요?
4: 좋네요. 맞아요.
3: 아, 저도 이참에 그 하나님께 닉네임 좀 달라고 좀 놀라야 될 것 같아요.
4: 그렇게 쫄랐다가 발꿈치 잡고 나온 야고바 이렇게 부르시고 아, 그렇다면 제가 온유한 사람 지민이가 잘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마 저희들만 해도 이러는데 성경 인물들도 이름의 의미를 좀 중시했던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5: 이름이란 말이 히브리어 말로 쉐미인데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분위기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름을 지어줄 때 가정의 분위기 또 때로는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예언적으로 분위기로 담아서 이름을 졌어요. 그래서 이삭 그러면 100살에 아들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웃음이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이고 반대로 무드셀라 여러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예언적인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 에녹이 그것 때문에 평생을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조심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실까? 아, 이게 오늘 이 방송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6: 네. 그러니까 성경이 또 하나님이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이제 보내신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 이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이 예수라 할 것이고 또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 구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름을 붙여서 보내주실 만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7: 콘티에는 간단하게 답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이름과 그 의미를 소홀히 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네. 고대 사회 성경 인물들도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 자,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시기를 바랄지 궁금해지는데 설교에서 아마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김관성 목사님 설교부터 오늘 청해 듣도록 하죠.
7: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까? 이 본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추론을 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저의 상속자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의 후사, 이 후손이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 주어지지 않는 이 사실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가문이 끊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14장에 보면 가나안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물리치잖아요. 그들이 다시금 자기를 향하여 공격해오지 않을까 이 걱정들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냐가 아니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염려

0: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너의 방패요, 네 삶의 가장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목양을 하면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모으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중산층 좀 되게 해주세요. 째째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저 상 가운데 좀 베풀어 주세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 심리적인 기저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구체적인 방패와 상급, 이걸 원한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보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말장난 같아도 이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요, 큰 은혜의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박윤선 박사님의 이 말씀을 좀 응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보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내가 너의 방패요, 너 삶의 가장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저를 호방한 사람으로 대부분 알더라고요. 경상도 남자, 박력 있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던데 다 저의 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염려와 걱정이나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지만은 늘 자책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또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의 현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예수 믿는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믿는 방식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지금보다 더 클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 참 제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관성아, 내가 너 삶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 생애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요, 너 삶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와 보상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네, 오늘 하나님께 듣고 싶은 내 이름의 앞 한마디라는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역시 올포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제 목회 여정이 짧지만 저의 이 목회와 설교 여정 중에 이런 주제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을까? 근데 저는 하나님

내 껌딱지 김용윤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넌 내 껌딱지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것 같아서 왜 그런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한국인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다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관계성과 주체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첫 번째 관계성이 뭐냐, 쉽게 말하면 눈치를 엄청 보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저희 집이 그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길에 있는데요, 어느 해인가요 제가 이제 출근을 하려고 딱 나왔는데 검정 애벌레들이 다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검정색 롱패딩을 다 입고 갔는데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물론 그 메이커는 다 달라도 검정색의 긴 롱패딩을 하나 같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올라가는 거죠. 왜요? 제가 입고 있으니 나도 입어야 되는 거죠. 이런 예 아니더라도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를 알 수 있는데,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꼭 우리 이렇게 물어보죠. 언니는 뭐 먹을 거야? 그죠? 내가 뭐 먹을지에 대한 중요한 보다 당신이 뭘, 옆 사람이 뭘 먹는지에 대해서, 뭘 마시는지에 대해서 나의 메뉴도 바뀔 수 있거나 뭔가 조정될 수 있는 것처럼 늘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지를 계속 살펴보는 것 같아요. 동시에 주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랍니다. 이건 뭐냐면 눈치는 보지만 은근히 주인공이 되고 싶어한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한턱 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일본인 교수, 본인의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나는 한턱 쏜다는, 일본인 교수님이 한국 교수님한테 나는 한턱 쏜다는 말이 밥을 산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거 맞는 말 아닌가? 라는 생각했는데 그 일본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턱 쏘겠다는 건 그날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뜻이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언제 우리가 보통 한턱을 쏘냐면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한턱 쏘죠. 그리고 무언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이제 한턱 쏘는데, 이렇게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턱을 쏘는 자리에서 그 축하받을 일보다 더 축하받을 일을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턱 쏘는 자리에서는 그 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대화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체성, 주인공이 되고 싶냐면 막 격하게 싸울 때 그 싸움의 극에 달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주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라는 거죠. 서로 눈치 보며 살지만 동시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아주 복잡한 우리 한국인의 심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는 싶은데 주인공이 되기가 너무 힘든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 강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스스로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쭉 듣고 있으면서,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런 자가치료적인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참 귀한 그 복음의 구절들이 있지만 딱 세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인공인지를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싶어요. 이사야서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신명기 31장에 주님 또 이런 복음을 주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2장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누구를요? 바로 나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내 이름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종윤아, 너는 내 껌딱지다. 내가 널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너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난 결코 너를 떠나, 나 네 껌딱지거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같은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가 좀 생각났는데 우리 청년들과 참 자주

0: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난 이미 주님께 충분히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껌딱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다윗, 다 아시죠?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아마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그런 사랑받는 자 되라 소원을 담아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다윗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스스로를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나 슬픈 인생을 살았고 도망자 인생을 살았지만 참 높이 된 자다라고 부르고,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참 김종현 목사님 같은 다윗도 노래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건 내가 나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3절에 세 가지로 부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은 자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아주 다윗을 잘 파악하고 아침빛 같은 자. 그리고 아침이란 단어는 뭘 상징하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전부 다 새 첫 아침을 해돋이를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사람들도 아침 그러면 소망을 떠올려서 인사가 다 굿모닝, 그죠? 아침이죠. 우리도 뭐 좋은 아침. 이스라엘 사람 보케토, 좋은 아침.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이 이끌었던 어둠의 세상은 뒤로 하고 이제 새 시대를 여는 너는 아침빛 같은 자야, 내가 불러주겠다 하는 거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로 하고, 구름 없는 가을 하늘 보면 경이롭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불러줄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은 자. 참 하나님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이렇게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 이게 따라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의 모든 인생을 보시고 다윗의 어떤 특성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내 인생은 저 여덟 번째 아들 형들에게도 왕따 당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대로 됐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정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너 아침빛 같아, 그랬더니 진짜 아침빛같이 됐고, 또 이스라엘이란 어두움에 터널에 있던 나라를

0: 가장 맹위를 떨쳤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호칭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저를 아침빛 같다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야 너를 통해서 어두운 교회가 아침빛처럼 환해지었으면 좋겠고, 너에게 보낸 양떼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두운 얼굴로 오지만 또 너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그 얼굴빛이 구름 한 점 없는 아침빛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너 자신도 내 앞에서 아침빛 같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나 너 아침빛 같다라고 불러줄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빛나는 빛을 세우는 자로 지어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아침빛 같은 소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특성대로, 우리의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 시청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아침빛 같다 불러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 각자의 부르심에 맞도록, 특성에 맞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방패요 상급 김관성 목사님, 하나님의 껌딱지 김종윤 목사님, 그리고 다윗을 불러주신 것처럼 아침빛 이건호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 이름 앞에 이렇게 한마디씩 더 붙이니까 야, 정말 세 분 소개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2: 네, 진짜 세 분 그 붙인 이름이 다 정말 아름답고 네. 부러운 이름입니다. 이름값을 한다고 그 이제 그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불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별 노력을 안 하죠. 그런데 문득 그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의식적으로 대단히 애를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그 기본적인 기질 자체가 비관적이고 좀 부정적인,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나 이제 친구들도 마, 이 정도면 이제 됐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참 많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참 많은데 왜 너는 항상 너 삶에 대해서, 또 당신은 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성향이 있는지 노래를 들어도 템포가 빠르면 저는 안 들어요. 또 노래가 대부분 다 다크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 찬양할 때도 제가 그 찬양팀한테 주일날 꼭 부탁을 해요. 느린 걸 불러. 빠른 거 부르면 성령이 임재 안 하죠.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저를 지배하는 정서가 이게 어릴 때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좀 깨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죠. 그런데도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어떤 정서가 이게 온전해지거나 온전히 변화되어지지는 않고 있는 저 자신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내 삶에 대해서, 또 내가 삶 속에서 맺은 열매에 대해서 그거 별거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이런 식의 정서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0: 저 마음속에 담으려고 애를 써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내 신앙의 가장 큰 상급이시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편이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1: 저도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 느낌과 관계 상관없이 언제나 제 곁에 붙어 계시고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저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아서 자꾸 이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기억할 수 있을 그런 장치들을 저는 좀 마련해 두는 편인데 오늘도 좀 차고 왔는데 청년들한테 나눠줬던 건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적혀져 있는 이렇게 팔찌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자라는 캠페인처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차고 있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를 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저만의 장치로 이렇게 두기도 하고요. 때로 이렇게 좀 외롭거나 힘든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은 꼭 혼자 있을 때 좀 찾아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손을 한번 꽉 잡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주님 손을 잡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지 힘내야지 라는 이런 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방식으로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자꾸 상기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0: 목사님 저 손 또 한번 잡아주세요.
2: 손 한번
3: 네. 저는 이제 아침빛 같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서 이제 어두운 생각이 들면 빨리 그걸 털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근데 뭐 제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도 내가 빛나는 건 아니고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드러나도록 또 나 자신 내려놓는 그 훈련 의식적으로 자꾸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밤을 지내는 성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희 사역을 통해서 아침을 맞이하도록 치유 사역을 저희 교회는 참 많이 합니다.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보면 아,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손길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네. 목사님들의 한마디를 듣고 나니까 우리 올포원 가족들은 어떤 한마디를 또 원하실까 궁금해졌어요.
5: 저는 목사님들 보면서 참 멋지다고 생각한 게 본인을 알고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난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게 좀 아직 궁금하고 많이 신경이 쓰이는 청년이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쌓였는데 저는 그냥 계속 그런 게 궁금하고 하나님 전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나는 그냥 주의 어린이 같은 예, 나는야 주의 어린이 정지민이
4: 되어야겠다.
5: 네, 네. 계속 그렇게 계속 궁금한 호기심 많은 어린이처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맑게 하나님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민우 씨는 어때요?
6: 저는 좀 전에부터 생각했던 게 저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좀 웃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만의 웃음배, 기쁨 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웃으면 뭐 웃겨 드릴 때 사람들 웃음 속에서 하나님도 저렇게 과연 나를 보고 웃으셨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저는 뭐 믿음의 사람 이렇게 왜냐면은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인지 주님 주신 믿음인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지고 싶다 그렇게 불리고 싶다.
8: 내 딸 현주 이 말은 제일 너무 좋다. 좋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거를 어릴 적부터 잘 못했어요. 심지어 부모님께도 맞이였고 뭔가 내가 늘 해야만 하는 감당해야 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 들으면서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뭘 좀 달라 징징거리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딸 서현주 이렇게 불리고 싶어요.
5: 저는 이쯤 돼서 장주희 아나운서님의 생각도 듣고 싶거든요.
4: 저는 그 입사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했던 서원은 아닌데요. 그 생각이 좀 났었어요. 그때

0: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는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중간에 잊고 있었다가 중간에 이렇게 불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녹화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 맞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지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더 감사하네요. 네. 성경 인물들에게도 이렇게 붙여주신 호칭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해주신 말씀 같은 것이 참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의미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1: 네.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 이름값 좀 많은 성경 인물들의 역사에서 배우기 위한 질문 타임.
1: 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건우 목사님, 네, 요한의 아들 시몬같이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붙이거나 가룟 유다같이 지역명을 붙이는 이유가 평소에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인물들을 일컫는 호칭들도 다양한데 가장 가슴에 와닿는 호칭이 있었다면 누구를 어떻게 부르실 때였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거나 지역 이름이 많이 들어가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당시엔 성이 없었습니다. 그죠? 다윗, 성이 없잖아요.
1: 그러네요.
3: 예수, 성이 없잖아요.
1: 네.
3: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주로 이제 지역명이 들어갔죠. 나자렛 예수. 예수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고, 철수처럼. 그러니까 나자렛이란 이름이 들어간 이것은 그 좋은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다고 그래요. 나자렛에서 뭐 선한 게 나와.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요한이 뱃놈이니 너도 뱃놈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뱃놈 시몬을 만나자마자 이름 바꿔줘. 장차 개발할 거야.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게 되죠. 그 이제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를 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 보면 이사야 2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 재무부 장관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려놔요. 셈나라고 내가 너를 저기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이름도 없고 여태까지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는 무명의 공직자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야김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부른 호칭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내 종 엘리야김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바디인데 아바드란 말의 1인칭, 3인칭형 소유격인데 아바드란 말은 두 가지 뜻이에요. 일이란 뜻이 있고 예배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구석에서 말단 공무원을 했던 엘리야김에 일도 참 충성대하는 모습을 보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일약 저 시골에 있던 공직자를 중앙재무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다윗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일약 저 무명의 공직자를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 엘리야김 부를 때 난 너의 예배를 받았다. 저 시골 구석에서 나를 향해 찬양하는 네 모습을 보았다. 또 충성되이라는 걸 보았다. 그 참 가슴 엘리야김을 그렇게 부르시는 걸 보면서 제가 한동안 아바디 이거 다녔던 적이 있고 또 요즘같이 공직자들이 참 아쉬운 이 시대에 엘리야임 같은 예배하며 충성된 공직자들도 좀 많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1: 네.
2: 좀 전에 그 성경 인물들에서 저도 궁금한 게 좀 생겼더라고요. 네. 그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됐고 베드로도 시몬에서 개바가 됐고 사울도 바울이 됐듯이 사명자들은 사연 따라 이름의 변전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관선 목사님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4: 네,
2: 수식어 변전사가 있지 않으셨을지 않으셨을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듣고 싶은 수식어가 무엇이 있을지까지 궁금합니다.
5: 저는 뭐 신앙적인 그 수식어는 별로 없었고요. 그 이제 성장 과정 속에서는 제가 사람들로부터 저 이름 말고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별명은 시커먼스. 그 옛날에 그 코미디
0: 네네,
5: 프로에 그 있었습니다. 시커먼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 식구들이 얼굴이 대체로 다 까맣습니다. 좀 피부가 어두운 톤이에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가면 형들 누나 뭐 친구들이 시커먼스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0: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신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저는 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닌데 신학교 이렇게 입학을 하니까 목사 될 사람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책을 열심히 읽어.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목사 될 사람들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막 겁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다 그런 사람들만 온 것 같은데 나만 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겁이 나서 그때부터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4학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책벌레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뭐 좋은 책도 추천해달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순위가 바뀌어서 그때 좀 뿌듯함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그렇게 이렇게 불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별 호칭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호칭을 넘어서 저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저의 사역과 삶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저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땅에서 한숨 쉬는 자들의 친구. 아~ 제가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순간이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옆에서 같이 울고 같이 한숨 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았던 목회자.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서 한숨 쉬는 자들의 친구였다. 이렇게 저를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면 제일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진짜 한편에 그 새롭게 하셔서 미니 하는 것 같네요.
2: 네. 네. 이번에는 김종윤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김종윤 목사님 또 나의 이야기가 아닌 이번에 좀 다른 입장으로 새 아이의 아빠로서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 앞에 요 한마디씩을 붙여주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많은 귀감이 될 것 같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나의 앞에 또 우리 아이 앞에 이런 한마디를 붙이면서 그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 저희는 저희 새 아이의 이름을 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지유라는 이름인데 연못 지자에 넉넉할 유를 써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넉넉한 연못처럼 누군가가 이 지유라는 인생을 통해 이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베품을 받고 나눔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짓게 됐고요. 둘째는 아들인데 지찬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찬양의 연못. 그래서 그의 인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지찬이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막내는 지안이라는 이름으로 평안의 연못. 그래서 참 쉼이 없고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안이의 인생을 통해 또 지안이를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좀 붙이게 됐어요. 근데 또 이렇게 올포원 녹화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나눴지만 집에서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렇게 불을 잡고 야 김지우 이불 정
2: 그럼요.
3: 야 김지찬 이렇게 그 참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이름인데 어느덧 잔소리할 때 붙는 이름처럼 된 것 같아서 회개가 많이 됐고요. 사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말 요즘 점점 더 교회 안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줄어만 가요. 뭐 전체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출산이 그렇죠. 이렇게 저하된 것도 있지만 정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는 아이들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떤 통계에는 미전도 종족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교회 학교의 이 복음화율이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의 힘들지만 그런 믿음의 삶의 본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들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이 땅에 또 이 나라의 교회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준비하면서 아 제가 붙여준 이름대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며 축복해야 되겠다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0: 해결해 드릴 질문이었군요. 네.
1: 하지만 오늘도 아침에 잔소리를 하고
2: 네. 하나님께 듣고 싶은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풍성해지는데요. 근데 성경 인물들을 보다 보면은 제발 이렇게만은 불리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좀 걱정스러운 이름들도 있어요. 특히 그 가룟유다는 정말 최악이 아닌가?
3: 가룟유다, 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러니까요. 사람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야기만 했는데도 너무 가엾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목사님들의 경우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호칭은, 예, 반대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호칭은 어떤 걸까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목사님들 귀에 경종을 울리셨던 하나님의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예.
1: 제 답이 제일 짧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만큼은 불러지지 않았으면 싶은데요. 믿음 없는 김종윤 목사야라고 불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종종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의 작음을 놓고 이렇게 질책하시거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끔 저 스스로를 보면 가끔 아니 아주 너무나 자주 믿음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아직은 주님이 제 마음속의 음성으로 야, 이 믿음 없는 김 목사야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아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 믿음부터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4: 저는 준비 안 된 목사. 어유 정말 꿈들 끝이잖아요. 저는 꿈을 여러 번 꿨는데 아주 큰 집회에서 제 순서가 됐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 자리에서
0: 그런 꿈을 꾸신다고 하시는 게 너무
5: 목사님도
4: 저는 안 꿉니다. 여러 번 꿨어요. 그래서 야 정말 꿈인데도 끔찍한데 야 이게 현실로 되면 진짜 이거 큰일 나겠다. 이제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종을 울린 그것이 꿈이지만 준비 안 된 목사, 아이고, 정말, 절대로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김관성 목사님 안 꾸신대요.
0: 저는 계속 그런 꿈을 안 꾼다고 하죠.
5: 저는 깊이 잡니다. 네.
2: 그렇습니다.
5: 저는 이 소리는 정말 안 듣고 싶어요. 사꾼만도 못한 인간. 그래서 사꾼이면 사꾼이지, 왜 사꾼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꾼은 받은 만큼 그만큼은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꾼이잖아요. 돈이 목적이 되어서 그 일을 하지만 돈 받은 만큼은 하잖아요. 근데 사꾼만도 못한 인간은 그것도 못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정말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종을 이렇게 올려주셨던 한마디는 뭐 저는 초월적으로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한테는 외면하세요. 그런 식의 방법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하면서 찔림이 있는 적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은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보통 신자들보다는 사람들의 주목을 더 많이 받잖아요. 또 오늘 이렇게 녹화하는 날처럼 TV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교도 하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고 하는 횟수들이 늘어나고 외부에 초청되어 가서 설교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너 자신을 증명하려는 몸부림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히든 모티브가 결국은 나를 증명하는 하나의 몸부림으로 끝난다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이 사역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죠.
2: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주소,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또 알게 해주는

0: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러주실까, 또 기대에 부응하는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포원 보시다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생기실 텐데요. 신앙생활에 관해서 또 말씀에 관해서 궁금한 시청자 질문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 질문 타임, 오늘 질문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1: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네. 올포원 너튜브 댓글로 DJ5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분 초신자인 것 같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남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믿어주는 건가요? 믿어주는 것도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DJ 오님께서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2: 난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옆집 형님이 이제 만나자 그랬더니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우동 사줬죠? 커피 사줬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어줬습니다 그날. 그리고 8시간 있다가 난생 처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혹시 하나님 계시면 나 잠 좀 자게 해달라. 근데 4년 동안 괴롭혔던 불면증이 그 기도로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난 믿어줬는데 지금 와서 목사가 돼서 보니까 믿어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분 지금 보신다면은 그거 믿어주는 것도 믿음이고 또 이렇게 글로 써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계속 하시면 진짜 믿어질 겁니다. 아멘.
3: 저도 말해야 됩니까?
4: 이제 저는 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을 하자면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죠. 너무 명확한 말입니다.
0: 믿음에 대한 단초를 얻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올포원 보시면서 믿음 생활 잘 갖고 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 듣고 싶은 내 이름 한마디는 나에게 우리에게 네모다. 김 목사님부터.
4: 삶의 목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5: 저는 날마다 애씁니다. 잊지 않도록.
2: 그게 진짜 이름이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 뭐 목사, 장로, 호칭이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는 게 진짜 이름이다.
0: 시청자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인사 기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1: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6: 더 가까이 하나 되는 시간 올포.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번 해봐.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도 봐야 해. 틀리고 바보 같은 일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 키팅 선생님의 대사였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왕 하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라면 바로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 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렇죠. 그렇다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참 예배자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맞죠? 또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정직한 길을 걷는다. 또 이해되고 뭐 안 되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한다. 또 언제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간다. 예, 그죠?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귀하고 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또 최우선으로 하는 나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21일 화요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시작부터 많은 분들 오고 계시고요. 예. 최민경님 샬롬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또 출첵 남기셨고 엘로힘님도 와주셨고 우리 한혜연님 예. 굿모닝 레이니와 함께 또 샬롬 인사 건네주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뭐 가정과 일터 또 교회 공동체 등등등 그러니까 내가 속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려면 뭐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기 위해 애쓰고 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정직한 길을 걷는다. 현대사회에서 사실 좀 점점 더 우리가 보기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또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닐까. 그죠? 예. 왜냐하면 누가 안 봐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예.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 예. 맛을 잃지 않는 우리 또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저 출근하면서 우리 CBS 조이 그 채널에 올라와 있는 잘잘법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파라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평생 누군가에게 주목 한번 받지 못했던 히브리 산파 두 명의 이름은 기록했습니다. 평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평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범함에 더 오래 머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범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을 성경에 탁 또 기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생명을 돌보고 맡은 일을 감당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잊히지 않는다는 거. 또 이 말이 또 위로가 되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막 주목받고 막 박수갈채 받고 그런 모습도 뭐 때로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평범한 일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묵묵히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예. 알아주신다.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아 이렇게 되려고 그때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닝 들으니까 컨티넨탈 싱어즈 최고의 삶을 너에게 듣고 싶네요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뜻이 있으셨어. 지금 당장은 내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나중에 결국은 알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보다 몇 차원을 앞서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또 신뢰하면서 오늘 또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윤희님께서도 예, 와주셨고요. 해피플레이스님. 해주로님 둘째 딸이 첫 출근합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남기셨고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봉일천 사거리 신호 대기 중에 인사합니다. 비가 제법 오네요. 다들 안전하게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제작진 화이팅! 남기셨고 우리 봄가을님도 출첵해 주셨네요.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탈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화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편하게 3 나눠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0: 그 신청하셨던 요곡 듣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최고의 삶을 너에게.
1: 그 술관 원장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요셉의 사정과 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그 약속은 잊혀졌지만 요셉에게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들었고요. 앞서 강원명이었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유선미가 부른 최고의 삶을 너에게, 우리 한나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준희빈님도 이 곡 좋아해 주셨고요. 닉네임 앤님, 오늘도 좋은 하루 만나러 듣고 계신 애청자님도 와주셨고요. 닉네임 백합님께서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 출첵 남기고요. 오늘부터 미용학원 커트반 개강으로 준비 중입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방송 듣네요. 하트 3개 예, 남기셨는데 미용학원 컷, 예, 컷반이 오늘 개강하고 준비 중인 수강생이실까요? 아니면은 원장쌤이실까요? 개강 준비 중이라고 쓰신 걸 보니까 약간 원장쌤이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야, 요즘 우리가 뭐 AI 기술이 점점 더 진화하고, 예,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더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 앞으로 뭐 커트, 펌, 이런 기술들은 AI로 대체가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년 뭐 유행하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가위질, 아,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이런 거. 저는 지금 그 뭐 아이비리그 컷이라고 해야 되나? 짧은 그 머리 스타일을 한 23년 넘게 고수 중인데, 사실 긴 머리도 뭐 시도해 보고, 파마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의 이 짧은 스타일이 관리하기는 제일 좋더라고요. 예, 머리 감고 말리고 왁스만 조금 바르면 되니까. 예. 아무튼 아 저도 그 담당해 주시는 우리 남자 쌤이 계시는데 가위질을 아 거의 뭐 예술적으로 합니다. 진짜 한 30분 정도 커트를 한다 치면 가위질을 한 3,000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미용학원 커트반 오늘 개강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예. 아, 우리 닉네임 예수님과 함께님께서 항상 아침마다 찰시를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연을 띄우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 김영주 사모의 생일을 꼭 훈디에게 축하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여요. 아침마다 찰시를 듣게 된 것도 사랑하는 아내 덕분인데요. 오늘 7월 21일 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용기를 좀 내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아, 이거 뭐 BGM 깔아야 될 분위기인데? 잠깐만. 아, BGM 아침 준비가 안 되네. 예. 못나고 부족하고 아픈 남편을 만나서 또 두 초등학생 성민, 효주의 엄마로 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 묵묵히 자리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여보 늘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영원히 사랑해요. 아, 느낌표를 굉장히 많이 또 찍어주셨네. 아, 사연 소개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우리 샬씨 가족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길 바랍니다. 신청곡 위러브의 하나님의 사랑이 라고 남기셨. 야, 일단 우리 아내님 듣고 계십니까? 아, 우리 성함이

김영주? 예. 김영주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야. 우리 남편분께서 장문의 사연을 이렇게 레인보우로도 남기시고, 제가 혹시라도 놓칠까봐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시는 이 꼼꼼함, 아, 이 치밀함. 0134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님. 아, 그래요. 이 사연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우리 2부에 생일 축하하는 코너가 있는데, 제가 약간 어떤 마음의 압박? 이거 빨리 소개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예, 우리 김영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 남편분이 진짜 용기를 내셨네요. 예. 남편을 잘 또 뒷바라지하는 아내로서, 예, 또 아이들의 현숙한 또 지혜로운 엄마로, 아, 또 며느리로까지, 아, 뭐, 여러 역할들을 너무나 잘 감당하시는 우리 김영주님, 오늘 생일 축하드리고요. 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 잠들기 전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 그런 정말 행복의 겨운 넘치는 그런 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김영주님 축하드려요. 예. 그리고 생일사연 하나 더 왔네요. 충만님께서 며느리 생일입니다. 훈디 축하해주세요. 10년 만에 가진 아이 두 달 만에, 어머나, 무슨 일이야. 어제 유산하고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도 내고, 예, 또 귀한 생명 다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생일 축하 겸 현금도 보냈어요. 여기 진천. 예, 라고 또 며느리는 인천이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좀 속상한 생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고, 그래요.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조금씩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만님의 며느리님 생일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예수님과 함께님께서 청하신 곡, 신청곡이죠. We Love, 하나님의 사랑이.

러빔 그분을 봐요 였고요. 심플리 포 CCM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위러브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침에 또 사연 소개와 신청곡 같이 듣는 시간이 우리 아내분 생일 맞으신 아내분께 좀 각별한 조금 특별한 그런 시간 생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지한 파파님, 이래야 하는데 그냥 찬양 듣고 있자니 너무 좋아서 잠시 눈 감고 있었네요 라고 남기셨고, 좋죠. 이런 축복송들 좋죠. 그분을 봐요도 좋아하는 러빔의 곡입니다. 제가 보물 세 가지님, 찰시의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 오늘 선곡도 이 시간과 잘 녹아들고요. 찰떡이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하루가 기분 좋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민숙님도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우리 커트 오늘 개강날이라고 했는데 AS 사연으로 저 수강생입니다요. 예, 요양원 어르신 머리 정리하는데 도움 좀 드리려고요. 라고 배워가지고 또 봉사활동 하시는구나. 재능기부. 너무 멋지십니다. 예. 그래. 그 커트 미용하는 그런 시간에 저는 사실 그 시간은 굉장히 좀 어색해하면서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눈을 감고 자르거든요. 근데 이런 스몰 토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 헤어 디자이너 쌤이랑 이렇게 머리 깎으면서 막 여러 막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눈 감고 말 걸지 말아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르신들 머리 커트 이렇게 하실 때 얼마나 그 말동무, 대화 상대 되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야, 백합님 진짜 오늘 개강, 종강 그날까지 여러 기술들 잘 섭렵하셔서 어르신들 머리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네요. 분홍토끼니, 문득 든 생각인데 샬씨는 맑은 날엔 밝고 경쾌하게, 비 오는 날엔 약간 차분하고 운치 있게 그날그날 흐르는 찬양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게 참 좋네요. DJ가 이거 엄청 생각해요. 예, 이제 오늘 뭐 하루 종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조이포유 채널 24시간 동안 DJ들이 가장 그걸 이제 신경 쓰죠. 그날의 분위기, 오늘이 뭐 어떤 날인지, 또 지금 밖에 보이는 풍경들 이런 걸 다 감안합니다. 여름에 듣는 곡들, 또 겨울에 들으면 좋겠는 곡들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죠. 네.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좋네. 감사합니다. 엠버 앵순이님, 아까 결혼 아니 그 아내의 생일 축하 사연 듣고는 최수종 씨도 울었을 듯이라고 축하드려요. 영준님이라고 남기셨습니다. 예. 또 로맨틱가이 남편님의 또 사연이었고요. 영주땡님, 좋은 아침.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예. 이렇게 또 남기셨네요. 항시. 예. 유쾌, 상쾌, 통통통. 예. 이런 느낌이네. 홍삼명주님, 괴사는 해가 쨍쨍이에요. 내일부터 새댁에서 전시가 있어 올라가는 길에 아들하고 직원 주려고 새벽에 나와서 옥수수, 복숭아, 수박 지금 따서 주려고 밭에서 방송 듣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라고 충청도 괴산은 오늘 맑은 해가 쨍쨍한 날씨. 예, 라고 남기셨고요. 그렇군요. 3459번님 출근 중에 문자 남깁니다. 몸은 좀 힘든데 그래도 출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부탁드려요. 청하신 곡 준하와 나.

주나와 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345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닉네임 깽숙님께서 오늘 찬양 듣고 싶어서 옆 주디님 방송에서 넘어와서 듣습니다. 너무 좋네. 이제 출근하면서 고정이라고 남기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아시죠? 접속은 샬시 그리고 그 청취율 조사 기간 때는 예, 그대와 연애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외우세요. 공식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접속은 샬롬 CCM으로 그리고 청취율 조사할 때는 그대와 연애는 아침으로 이렇게 몰아주기. 자, 1부 마지막 곡 찬양하는 사람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팁, 아이디어 팁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아이만 남기고 디어를 지우개로 지우세요. 아이 생각으로 돌아가세요. 정철의 에세이집 한 글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인생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하루이고 누군가에게는 탄생의 하루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하루를 주셨으니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오늘도 성실히 살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을 바라봄으로 의미 있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입술을 지키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언어를 쓰게 하소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강세원 주광대 하시네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우리 온유님, 오늘은 딸내미 방학식입니다. 딸내미랑 둘이서 여수 여행 가려고요. 잘 다녀올게요, 훈디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야, 방학식이면 보통 좀 일찍 끝나지 않나요? 방학의 첫날, 또 스타트를 산뜻하게, 야, 여수 여행으로 가시는구나. 잘 다녀오세요. 예,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곰돌이님은 훈디 5박 7일간의 시드니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 공항에서 기다려요.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여기는 낮에는 조금 선선, 저녁은 추운데 12시간 후 대한민국 무더운 우리나라로 돌아갑니다. 라고. 아, 호주에서 지금 사연을 주셨네요. 시차가 1시간 정도 나나? 그죠? 예. 대한민국도 그래도 지금 장마권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 폭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습하고, 예. 비도 내렸다가, 그치면 덥고, 예. 오락가락 합니다, 지금. 예. 망구님, 드디어 방학이 돌아왔네요. 방학 때만 들을 수 있는 애청자예요. 유유. 우리 망구님 오셨구나. 저는 남고 급식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3일 쉬고 금요일부터 출근이지만, 아이고, 뭐, 방학이 짧어. 3일 방학이에요? 그래도 며칠 동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좋다는. 다음 주 연수 받으면서도 조금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프닝 때 훈디 목소리 들으며 약간 오랜만이라 그런가? 나 심쿵했네. 모닝커피 마시면서 여유 있는 아침 보냅니다. 아, 이 시간 너무 좋다. 라고. 아, 근데 너무 짧다. 방학을 일주일도 안 하고, 3일만 하면 어떡해. 망구님 반갑습니다. 예, 닉네임 보니까 알겠네. 서유한의 이 곡 들을게요.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그리고 송정미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전쟁이 끝난 후 한 산골 수도원에 버려진 아기 마르첼리노는 수도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6살 장난꾸러기 소년이 된 어느 날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조각상을 발견합니다. 헐벗고 배고파 보였던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소년은 날마다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하신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드시며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소원이 무엇이니? 예수님이 물으시자 소년은 엄마가 보고 싶어요 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소년은 예수님의 품에서 평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영화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빵과 포도주를 내미는 소년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서 늘 달라고만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쉽고 서운한 것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스스로 묻던 시편 기자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크레이브에 감사해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두 곡 전해드렸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글이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좀 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아쉬운 거, 나 필요한 거, 내 속상한 거 이런 것만 토로하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오늘 샬롬 생각이었네요. 받은 은혜, 또 나누는 삶으로, 흘려보내는 삶으로 응답하고 또 그분의 그 한없는 사랑, 우리가 그냥 잊고 살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또 곱씹고 감사하고 그렇게 또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닉네임 하하호호님도 출첵 남겨요 남기셨고 우리 다 잘될 거야님은 오늘은 지하철 자리 뽑기 실패. 예, 제 앞자리에 앉은 분만 딱 안 일어나고 와 진짜 좌우에 계신 분은 다 일어나는 거 있죠. 예, 어차피 사무실 가면 쭉 앉아 있는데 뭐 좀 서서 가죠 라고 쿨하게 약간 삐치신 거 아니죠 지금. 비록 오늘의 자리 우는 꽝이지만 예, 실패지만 다른 또 하나님 예비하신 오늘의 소소한 어떤 행복 기쁨 이런 거는 다 찾아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랄게요. 예, 다른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으신 행복들 소소한 행운들 예. 많잖아요. 하루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심영미님 아들 군입대로 대구 신병교육대 가고 있습니다. 작았던 아이가 어느새 군대를 가다니.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리라 믿고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아 우리 이 곡을 1부에 들었어요. 아까 예. 약간 타임

0: 통신 기능 돌려서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 예, 한번 조금 돌리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입대하시는구나. 신교대로 가시는 우리 아드님. 어떠세요, 마음이? 그치. 일단 낯선 환경이고, 많이 여러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셨겠지만, 그래도 나에겐 처음이니까 좀 떨릴 텐데, 막 불안하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좀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왜냐면, 예, 그 군대에서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예. 잘또 1년 6개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덕분에 저희는 또 안전하게 또 생활,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충성! 예. 우리 8039번님께서 청하셨네요. 노원구에 사는 영아라고 해요. 듣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청하셔서 온누리교회 예배사역팀이 부르는 곡으로 함께 듣습니다.
1: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웨이 홈 하루를 시작할 때였고요.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온누리교회 예배사역팀의 예수 열방의 소망 8039번님의 신청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고해서 오늘도 님도 와주셨고요. 어린이집 등원시키느라 차 태우고 다닐 때부터 듣기만 하다 드디어 가입하고 글도 남겨봅니다. 그 아이가 어느새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 와, 유치원 어린이였던 친구가 이제는 초딩이 됐어. 야,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살씨 훈디들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는데, 저야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아이도 성장하고 샬롬 CCM도 더 성장하고 예, 더 많은 분들이 누리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예배캠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예,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승화되고 심화된 홀로됨입니다. 사랑이란 무턱대고 덤벼들며 헌신하여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 내부의 그 어떤 세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가는 숭고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다 넓은 세계로 이끄는 용기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이들을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는 이들, 한숨조차 내쉬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곳에 있게 하소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린 친구들의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 함께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서울 레이디 스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스바냐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59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이한숙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CBS 합창단의 곡으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듣고요. 김관동의 찬양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임마누엘 목사 중창단이었습니다. 아, 내 맘속에 들으셨고요.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나그네와 같은 내가 박정하의 찬양, 그리고 정한물로 우리 죄를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님 고향집에서 함께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 건네주셨어요. 아픈 고향 친구와 시간도 보낼 겸 몇 가지 일도 정리할 겸 왔습니다 하셨는데요. 고향집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곳에서 또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아픈 친구분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두 분 감사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예감님께서는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사 주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조영은님 늘

기독교회를 향해 걸으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시죠. 샬롬 새벽 무릎 기도회로 향하며 들으니 찬송의 은혜가 충만해짐을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비가 계속돼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조심조심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해도 농장님께서는 어둠 속에 쏟아지는 비 피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비 피해 없으시기를 전국적으로 모두 비 피해 없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라베리떼 301님 주님 세계 곳곳이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들의 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라신님께서는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 믿음을 가졌던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소서. 금빛님,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식구들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지혜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나요? 감사합니다. 3296번, 어제 제가 전도한 사람과 크게 다퉜어요. 잠이 잘 오지 않나요? 그 사람과 예전에 큐티하면서 같이 울었던 찬양 신청합니다. 무슨 일이셨을까요?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잘 풀어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신청하신 요게벳의 노래, 연평안의 곡이죠. 조찬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님이여 이 손을 김영미의 찬양 꽃마리님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홀리원의 찬양 담기 원하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김명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함께합니다. 강성훈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어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리스너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1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옛 사람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을 때 살던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율법 없이 살던 이방인을 말하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은 시대마다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당시에 유대인의 반대 지점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이방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와 지역은 다르지만 사람마다 그 안에 탐욕과 무지와 완악함이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새사람이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존재인 새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도록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니, 오직 사랑과 용서로 새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마드리갈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황병덕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이현숙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하종님, 새벽에 듣는 찬송이 마음을 편히 해주고 힘

힘을 주네요. 한 주도 힘차게 응원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서현님께서는 12차 항암 맞으러 갑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로 항상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3.1절님께서도 19회차 방사선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잘 치료받으시고 완치되는 날까지 뚜벅뚜벅 건강 잘 챙기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완치의 기쁜 소식을 저희에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성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청해 주셨는데요. 하얀 귤꽃님께서도 같은 곡을 청해 주셨네요. 김인규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샬롬교님 청하신 송정미의 순종 보내드릴게요.

중요한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는 중요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물론 그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일은 더 힘들어졌다. 수많은 정보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바람에 정보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햇빛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우리의 소중한 햇빛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제임스 윌리엄스의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의를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파고듭니다. 골방에서 무릎 꿇은 한 사람처럼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 고요히 머리 숙여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김혜선의 찬양으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모키님께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오신실하신 주 임재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0: 해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요즘 장마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며칠 동안 지리멸렬하게 비가 오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런 변화의 주된 요인이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라고 하죠.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기후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들은 자연이 보내는 신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은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돌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겠죠.

소리엘의 좋았더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이 발표된 지 30여 년? 예, 이 정도는 됐을 텐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곡을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불렀다는 게 참 멋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시절부터 계속되어온 이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좀 마음 아픈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셨는데 참 오랫동안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고 풍요라는 이름으로 많이 버리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의 아픔을 쉽게 지나쳐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삶에서 자연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 필요하겠죠? 자, CCM에는 이렇게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다시금 되살리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CCM 캠프에서 들려드리는 여러 찬양으로 오늘의 음악에 어떤 하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미니스트리의 별과 고래,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정말 환경을 지키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죠. 좋은 씨앗,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요즘에 서울은 비가 오는 밤에 집중호우가 어제도 제가 집에 들어가서 거의 한 3시쯤 잠이 들까 말까 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러니까 잠이 들 뻔했다가 빗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런데 거의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러고 밤에 이렇게 비가, 오늘은 하루 종일 좀 우중충한 날씨에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새날님도 충남 아산 비가 내렸다 그쳤다 그러네요. 푸른 동사님, 여수는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햇볕은 쨍쨍, 내 이마는 땀 줄줄 하루였다고. 김숙희님도 대구도 온종일 햇볕 쨍쨍이었어요. 준희비님, 청주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몇 차례 내렸어요. 아, 이렇게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대구, 청주, 여수, 아산 이렇게 각 도시의 이름을 부르면서 왠지 그곳을 여행하는 것 같은 살짝 그곳에서의 추억도 떠올려 보면서 감사합니다. 소나기라는 곡이 있어서, 물론 가요는 아니고요, 이길승의 소나기라는 곡 이 있는데, 주님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소서 라고 하셔서, 비가 많이 내린 곳도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그런, 또 너무 가물어서 걱정했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참 이렇게 날씨 하나에도 너무 많이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고, 또 이웃나라에서는 갑작스러운 태풍과 돌풍에 막 그 도시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적절한 곳에,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길, 그리고 너무 많은 비 피해가 없기를, 지혜로운 우리들의 준비하는 손길이 또한 필요하기를,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져보면서 또 찬양도 그런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이길승의 소나기에 이어서 장마 기간에 어울리는 곡 같다고 새날님께서는 폭풍 속의 주를 써주셨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헤리티지가 함께하는 아주 멋진 곡이죠.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브라운 아이드 소울, 헤리티지의 폭풍 속의 주, 또 앞서 이길승 소나기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5학년입니다. 826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엄마와 함께 도서관 갔다가 이제 집 가는 길입니다. 저희 엄마가 이번 연도 회사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추천합니다. 엄마가 시험 잘 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뒤에 다 R을 붙여서 그 5학년답게 문자를 이렇게, 엄마 시험 잘 보셔야겠어요.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요즘에 그 경력 단절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혹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걸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이렇게 자녀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엄마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사랑스럽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면 또 문자 보내주시고요. 우리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같이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함께 할게요. 찬미워십 우리 다 이거에 맞춰서 2세들, 찬미워십 2세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키즈 버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임동준님께서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노래한 곡이 또 있는데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인경 예수아의 리틀 걸 준비했어요.
1: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나의 영이 되고 성령

창수님께서 신청하신 김명식 난 예수가 좋다오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인경 예수와의 리를걸 참미워십 2세들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해드렸어요. 우리 너무 예쁘게 5학년인데요. 사연을 또 엄마 응원 파이팅 사연을 보내준 우리 친구에게 저희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엄마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모바일 쿠폰은 본인이 직접 쓰셔도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로 이렇게 전달하셔도 되니까 대신 사용 기한이 있으니까 그 안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원하게 교환하실 수 있는 커피 한 잔 우리 엄마 응원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찬미 신곡을 신청곡으로 바로 또 알려주셔서 제가 얼른 찾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CCN 공부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공부방 시간에 소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살짝 미뤄두고 있었던 거였는데 정현우님께서 새 곡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진한 전율이 있어요 하시며 어제 제가 찬양을 전해드렸을 때 신곡이 나왔다고 바로 알려주셔서 오늘 공부방 전에 우리 같이 들어요. 조찬미가 부릅니다.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있음을.

주찬미 신곡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있음을 찬양 전해드렸어요. 새날님도 기도 제목 남겨주셨어요. 저희 같이 응원하면서 새날님께도 모바일 쿠폰 응원의 마음 담아서 보내드릴 거고요. 또 9180님, 3431님께도 역시 감사의 마음 담아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1부 끝곡은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겠죠 하신 해도 농장님, 이른 아침 동네 팔순 넘은 아짐들과 동네 안길 잡초 제거하고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우렁 추어탕 접대하고 장마 속 무더위 하루를 즐겁게 보냈어요. 초등학생도 오고 또 해도 농장님처럼 팔순 어르신들과 함께한 그런 시간을 잘 보냈어요.

내셨다고.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626 서하얀의 주님의 은혜, 국악풍의 찬양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라.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둬서는 안 된다. 나는 열등감도 있고 단점도 많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너는 나에게 함부로

0: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삶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최근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가장 오래 1위를 기록한 현대인물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서전에서 나를 만든 책이라며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빌 게이츠뿐 아니라 세계 부자 순위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병법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책이 손자병법과 36개입니다. 손자병법은 전략에 가까운 책이고 36개는 전술에 가까운 책입니다. 36개가 조금 더 실질적이라 우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6개의 주제가 있고 각 주제마다 6개의 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개가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계책이 마지막 6번째 주제 패전계입니다. 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계책인데 대부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31개 미인계로 시작을 합니다. 미인계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2개는 본진을 비우는 계략인 공성계, 33개는 서로 반목하게 하는 계략인 반간계, 34개는 자신을 희생하는 계략인 고육계, 35개는 여러 가지 계략을 묶어 쓰는 연환계, 마지막 36개가 달아나는 것이 최고의 계책이라는 주의상계입니다. 그래서 도망칠 때 쓰는 말이 36개 줄행랑입니다. 이러한 병법서는 고시대에 전쟁에 사용했던 것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경쟁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경쟁사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하나같이 병법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에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것은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의 병법서를 함께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의 가장 표본이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냥 뚝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정복해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중요한 표본이 됩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통하여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을 탈출하는 자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입성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방황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훈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과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회막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병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동행하며 의지하여 여호수아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CBS 딸기에는 딸기의 맛이 있듯 인생에는 행복의 맛이 있다. 알랭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주님만이 나 옆에 있을 때에도 김형미가 불렀고요. 김도현이 부른 오직 주만이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님, 어이구, 걷고 계시네요. 그쪽은 비가 안 내리나 봐요. 예, 오리지인님, 검진 받으러 가시는군요. 이 검진 받으면 금식해야 돼서 힘든데 얼른 마치고 죽 드세요. 그때 먹는 죽이 진짜 꿀맛이에요. 성민님은 아빠 뵈러 부산 가는 차 안에서 찬양 듣습니다. 가시는 길 더 안전할 수 있게 좋은 곡들 들려드릴게요. 코스모스님의 신청곡 다윗의 노래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원성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최여사님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마치 내일처럼 반응하는 오늘도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웃의 일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땅 아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달려가서 돕는 분들이 있죠. 참 고마워요. 그죠? 황태규 아빠님도 반갑고요. 근무 중에 출첵해 봅니다. 몰래 하는 기쁨이에요. 1273번님 반갑고요. 야,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신청하신 곡 함께 들어야죠. 참 다행.

이지연님께서 소소한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함께 합니다. 큰아들 이재훈 군이 지금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 사전행사 청년 전문가 포럼에 한국 대표 3인 중 한 명으로 참가해서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과 또 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역할로 배움과 소통의 시간 갖고 오늘 행사 마치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다니엘처럼 항상 주를 향한 창문을 열고 살기를 바라는 엄마의 기도로 신청합니다. 빛을 들고 지상으로. 이 행사에 함께한 전 세계 청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감동이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지연님, 이거 소소한 소식 아닌데요? 큰 소식인데요. 소식을 접하는 우리도 자랑스럽고 재훈 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 복음의 빛을 들고 말씀과 그 나라를 전하는 재훈 군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국 컨텐츠 싱어즈 앨범에서 들었고요. 찐파랑님께서 근무하며 듣다가 또 기도하게 하는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에 출발하는 선교 불안하고 두렵지만 기도로 다시 무장해 봅니다. 아멘. 불안이 감사로 그리고 기대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도로 바뀌길 바라며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찐파랑님과 함께 들을게요. 바울의 고백, 지영이 불러요.

나요한 유은성 외에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한 곡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이 곡은 준희빈님과 함께 들었고요. 지영의 바울의 고백 그 전에 함께 했어요. 1913번 쓰시는데요. 여기는 울산이에요. 지난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비가 안 오길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안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가 쨍쨍한데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니까요. 비 내리는 지역은 막 내리고 또 내리지 않는 지역은 이렇게 비를 기다리고 늘 감사해 님도 경남 고성입니다. 여기는 며칠째 비 예보는 있는데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가뭄입니다. 한 줄기 소나기라도 내려서 모든 채소와 식물들이 잘 자라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길 또 많이 내린 지역은 이제 해가 옮겨가길 바라면서 이 곡은 2부 첫 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늘영광님께서 CBS 레인보우를 듣기 시작한 지 정말 10년 정도 돼 가거든요. 근데 아니 어찌 이리도 글 쓰는 게 서툰지 항상 당향로를 통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찾고 따르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글 쓰는 게 서툴다뇨. 이렇게 잘 쓰시는데. 추억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믿고 신뢰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충성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청하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옹기장의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1부 끝곡이에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리 놓는 사람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 곡은 3남매 아빠께서 일하면서 힘차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신 찬송이었고요. 우리 아들 작은 아버지 그 목사님 교회에서 특송했던 찬송인데 은혜롭습니다. 블루딱따구리님. 그 목소리, 예. 찬양 특송했던 그 목소리가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감사해 님이 신청하신 비 준비하시니 오늘은 웨이 홈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리비 님께서 비는 오지 않고 구름 구경합니다. 오후에는 또 비 예보가 있던데 우리 가족들 어떤 불편함도 없길 소원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노래 예, 2부 두 곡으로 시작했고요. 홍삼명주님께서 내일 세택에서 전시가 있어서 올라가는 길 아들과 직원 주려고 심어놓은 옥수수, 수박, 복숭아 땄습니다. 와, 오늘은 차에서 계속 듣고 갈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전시회도 잘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너에게 3148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정은이 불렀고요. 주천미, 요기맷의 노래까지 함께 했어요. 수연님께서 어제 오후부터 치안 증상이 있었는데 퇴근한 후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데 딸 지수가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기도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딸의 믿음에 또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금이요? 지금은 속이 편안합니다. 아이고, 기도의 힘이네요. 따님의 이 생각과 마음이 너무 귀하고 이 믿음

힘이 너무 귀합니다. 감사와 기도가 소화제였어요. 그죠? 커피향기님, 주님의 은혜의 햇살을 바라며 홀리원 하늘 위의 하늘 주의 친절한 팔에라는 부제가 붙은 곡 신청합니다. 딱 좋은 게 지금 좀 밝은 분위기의 곡 나가도 좋겠다 싶을 때 딱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하늘 위의 하늘.

날짜가 정해지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비자 인터뷰만 하면 중요한 준비는 다 마치게 되는 듯해요. 22년 동안 집을 떠나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 딸아이. 독일 가서 잘 해낼 수 있겠죠. 독일에서도 교회 열심히 나갈 거라면서 작은 성경책 준비하는 딸아이.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토토로님과 함께 피아워십 앨범에서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서의 생활도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쭉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듣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일하심, 함께하심을 누리는, 느끼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길 바라고 우리 당양로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패밀리님께서 생일 축하 사연을 보내셨어요. 아니, 이분보다 더 많이 칭찬받는 셀 리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하나 패밀리님이 속한 교회 셀 리더님 이번에 20살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드리려고요. 다만 세 번째 20살 생신이라는 거 갑 중에 갑 환갑이십니다. 얼굴이 동안이라 절대 60세로 안 보여서 놀라고요.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예, 그 카리스마에 놀라고요. 아름답고 신실한 전미정 집사님이 아내라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랍니다. 와, 이분 다 가지셨네요. 작년 말부터 오랫동안 하시던 일에서 은퇴하시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 중이신데 바쁘신 중에도 셀 리더 교육이나 행사에 다 참석하시고요. 신방도 다 챙기시고요. 또 성가대장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장혜수 집사님, 우리 9816 셀원 모두가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예, 원래 셀 모임이 목요일이고 생신도 목요일인데 셀 모임 날짜가 변경됐다고 미리 축하 사연 보내셨어요. 신청하신 곡, 축하곡,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숲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장혜수 집사님 생신 진심으로, 예, 특히 올해는 환갑을 맞으셨으니 진심으로 더 축하를 드리고요. 9816 세런 모두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길요. 신청하신 하나패밀리님의 신청곡, 그리고 장혜수 집사님을 위한 신청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숲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준이마음님께서 친정엄마가 70세이신데요. 공장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세요. 주 6일을 일하시니까 너무 힘드시대요. 본인 식당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정리하시고 직원으로 일하시게 되니까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감사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 하실 정도로 힘드시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힘나는 곡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어머니를 위한 그런 마음 기도 담아 곡을 신청하셨는데, 너무 힘들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 감사가 나오지가 않죠. 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가운데 아주 작은, 그냥 누구에게는 평범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작은 불씨가 나에게 더 큰 기쁨으로 번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작은 기쁨,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기쁨들로 인해서 감사가 내 마음속에 번지게, 예, 그렇게 어머님께 새로운 힘이 솟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이마음님,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이에요. 김대환, 주수진이 부릅니다.

어머니를 위해 김대환, 조수진이 함께 불렀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이 계시기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힘을 통해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길 원합니다. 세로토닉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아드님 그래도 뭘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왜 이제 방학 때 되면은 평상시보다 더 부딪힐 일이 많잖아요. 특히 뭐 조금 서로 마음이 안 좋아서 밥을 안 먹게 되면 속상하거든요. 더 부모의 마음은. 근데 옆에 그래도 슬그머니 와서 밥이라도 먹어주면 아유 이제 뭐 방학이 된 애들은 방학인 대로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그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 부모들은 애 같다고 걱정되고 또 슬그머니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럴 때 결론은 기도뿐이더라고요. 하경승준님께서 오늘도 비가 아주 그냥 아휴 막 쏟아집니다. 굳은 날씨에 노트북까지 말썽이 나서 일도 못하고 식은땀 줄줄 흘리는 중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지금 좀 괜찮아졌는지 모르겠네요. 날씨도 그런데 또 해야 되는 일도 쌓여 있는데 도구까지 말썽을 부리면 진짜 속상한데 오늘 당양로에서 함께 하시면서 들려드리는 찬양들이 좀 힘이 됐길 바랍니다. 어여쁜 자연님, 우리의 모든 것은 감사죠. 오후에 막내 동생 신장에 물혹이 있어서 수술하는데 그 수술이 잘 되는 것과 또 회복이 잘 돼서 일상생활 그 회복도 잘 될 수 있도록 집도 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어요. 중보기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짝꿍과 거래처 가는데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젤라님, 오늘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딸기님은 성경필사하면서 방송 들으셨는데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고 또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2769번님도 함께 하고 계셨어요. 들을 수 있어 너무 좋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당양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주레터, 아니구나. 러브레터군요. 러브레터님께서 오늘 라면을 먹으며 귀팅하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주일 저녁에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쏟으며 은혜 받았던 곡인데요. 함께 듣고 싶어서 이 곡 들려드려요. 신청해요 하셨어요. 시와 그림의 항해자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멘 많이 했는데 오늘 행복하게 어디에 계시든 감사로 이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나비는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날지 않는다.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몸이 뜨거워져야 한다. 30도 이상의 체온을 유지해야 비상이 가능하다. 30도는 대상에 대한 사랑의 온도다. 모든 비상하는 자는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자다. 전경린의 나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찬송가 작가 크로스비 여사에 의해 예수 나의 전부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된 찬송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 하워드 돈이 자신이 작곡한 곡조를 크로스비 여사에게 건네주면서 날마다 매 시간 이란 제목으로 찬송시 하나를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곡조를 들어본 크로스비는 이 찬송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라는 시편 17편 8절 말씀에 근거해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가가 탄생될 무렵 크로스비 여사는 이미 미국에서 저명 인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사람들은 그녀를 초청했고, 크로스비 여사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증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 내용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기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례매어 있는 크리스천이 할 일은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생명되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되신 주 감상합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2026년 07월 22일 03시 20분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약속을 우리 손에 주신 주님, 흔들릴 때마다 이 귀한 말씀을 꺼내봅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힘껏 고개를 들게 하소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언약의 주 하나님 248장 찬송입니다. 박동현의 곡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256장 찬송에 새롭게 곡을 붙였습니다. 아이노삽 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횃불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계민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은사를 이어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상지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배상진님께서 너 하나님께 이끌려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셔서 김정과 1000번째 찬양 준비했고요. 딸기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알차게 보람되게 지내길 기도 드려봅니다 하시면서 저장미꽃 위에 이슬을 청해 주셨어요. 가족에 대한 기도 그리고 또 교회 식구들에 대한 건강 염려 딸기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올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임재청의 찬양으로 저장미꽃 위에 이슬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항암 치료 받고 돌아오신 서연님께서 빈혈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항암 중인데 수혈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남은 항암 치료 무사히 잘 받고 수술 잘할 수 있도록 빈혈 수치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서연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남은 치유 과정에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유동근님께서는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빗소리에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마음 굳혀먹고 예배당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전국의 믿음의 관속님들께서도 빗길 안전한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비 오는 날이 많아서 유동근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이 새벽 시간에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청해 주셔서 강동화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신예숙님이 청하신 주를 향한 나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0: 뉴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황유리님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샬롬 인사 건네주시면서 이 노래를 듣고 모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틀어주세요. 적어주셨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황유리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룩 워십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박운성님께서 정하신 메리 제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어서 축복이 할배님께서 정하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2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은 당신의 눈과 귀는 복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공관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가르치신 천국 복음은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세상 한복판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깃들어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때로는 천국을 일구며 천국을 지금 살아내라는 가르침을 여러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 유대교 종교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밝혀주십니다. 육신의 눈과 귀가 열려 있어도 마음의 눈과 귀를 닫게 하는 완악함은 결국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능력이나 기회까지도 앗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과 귀뿐만 아니라 영의 눈과 귀가 열린 영안의 사람들입니다. 그 눈과 귀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찬양하며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까지 볼 수 있는 신미 안의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김준만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정현진과 목진학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신용란의 음성으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처음 문자 보내주셨어요. 딸기라떼님 반갑습니다. 새벽 예배갈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초병희님께서는 출첵하셨어요. 연꽃님께서는 레인이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요즘 들어 체력이 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하던 루틴들이 무너지네요. 고지식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유약한 성격이었어요. 모두 궂은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고지식하게 루틴으로 하시던 게 뭘까요? 궁금하네요. 아, 예전에는 아, 이깟 더위쯤이야 괜찮아. 요 정도 비는 맞아도 돼 괜찮아. 그랬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삼복더위에 체력 보충하느라고 복다리면

나 봅니다. 좀 쉬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체력 보충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몸잘 돌봐주세요. 하얀 귤꽃님, 엄청난 간증을 해주셨어요. 지난 주말에 엄정행님의 어서 돌아오오 찬송 흐를 때, 처음에 제가 아들에게 부르는 마음으로 눈물이 흘렀는데, 2절, 3절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러주시는 찬송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주셔서 정말 오랜만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교회 앉자마자 찬양 시간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네요.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신 건 내맥입니다. 덕분에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찬양의 열기 이 찬양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부턴 더욱더 소중한 예배에 저의 시간을 낭비하기로 했어요 하고 보내셨는데 거룩한 낭비네요. 더 눈물 나게 했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김활성의 곡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스태핑님께서 조수아의 찬양으로 그 이름 청하셨어요. 함께 할게요.

잃은 것은 찾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까지 있었던 죽음을 다 더해도 생명 옆에 놓으면 잔 하나 채우기에도 부족할 걸세.

프레드릭 비크너의 고드릭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광야를 건너 고통의 짐 지며 우리에게로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크로스의 성기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정은숙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수원님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청해 주셨어요. 안성진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프리지아님께서 청하신 찬양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유리정우님께서 청하신 어쿠스틱 워십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바닷물이 썰물로 빠져나가고 나면 그동안 물에 가려져 있던 크고 작은 바위와 조개들이 모습을 드러내죠. 항상 가까이 있었지만 물 아래 숨겨져서 보이지 않던 세상. 이런 걸 보면 썰물의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풍요로움이 물러가는 것 같은 썰물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시간에도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 삶의 바닥에 숨겨진 소중한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네. 정통 찬송가를 영어로 들으니까 감동이 색다르다고 팽이아범님. 비어있는 선곡표를 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메꾸어 주신 겁니다. 최선자님 주신 노래 올드 러기드 크라스 갈보리 산 위에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님 인 더 스윗 바이 앤 바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꽃마리님 듣고 싶어 하신 곡은 Out of my bonded sorrow and night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였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흐렸다가 맑았다가 개었다가 비가 오다가 장마철이라서 대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날씨 예보가 잘 맞지 않을 때도 많고요. 하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래도 장맛비가 소강 상태인 지역이 많은데요. 구름이 짙게 낀 아침, 흐리지만 고요한 하늘 표정을 담아서 이 아침 잔잔하고 평화롭게 함께 시작해보죠. 박운성님 주신 노래입니다. Safe in the arms, 주 예수 넓은 품에.

쉼을 위해 제주 올레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내일 목까지 욕심내서 무리하게 완주했죠. 하지만 숙소에 누워 온몸의 통증을 마주했을 때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는커녕 목적지에 빨리 당도하겠다는 집착으로 보낸 하루가 어쩌면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속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순례자를 뜻하는 영어 필그림의 어원은 들판을 가로질러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속도의 문명을 잠시 내려놓고 두 발로 대지를 밟으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가 순례자죠. 작가 밀란 쿤데라는 말했습니다. 빠름은 망각과 하나이고 느림은 기억과 하나다. 속도를 줄여야 비로소 소중한 가치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이 익숙한 터전을 떠나 길을 나선 길위의 신앙에서 시작됐습니다. 속도에 저당 잡혀 정작 중요한 영혼의 소리를 잊은 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잠시 속도를 줄이고 주님을 향해 천천히 걸으며 이미 가득한 내면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복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느림의 은혜

어떤 청취자분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방금 흐른 이 버전을 사바나 초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바나 초원이 생각나고 길이 있는 사자, 표범이 달려다니는 라이언 킹의 장면들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우모자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였고요. 오늘은 최병진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김민정, 아 교회보다 저를 좋아하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좋아하고 우리 집에서는 천하무적 외손자 한진우 이사가서 더 보고 싶은데 생일입니다. 늘 건강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드립니다. 예, 대부분의 집에서 그 손주들, 아기들이 왕이죠. 제일 큰 손님이에요. 그쵸? 손주 오는 날 집에 맛있는 게 제일로 많고 역시 시아버지 사랑,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군요. 며느님을 며느라기 이렇게 부르시는 게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먼 타국에서 듣는 미나님 목소리가 반갑게 들리는 오후입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오동나무님. 캐나다 에드먼튼에서 참여하신 데니보이님 계신 곳은 지금 캐나다가 산불 때문에 대낮에도 뿌옇고 공기가 퀴퀴하대요. 매년 여름철마다 이런 산불 연기의 고통이 늘 이어진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데니보이님 댁 인근은 어떤가요? 울 나라사랑님 참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집 애가 미국에서도 지금 레인보우로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함께 하시려면 이 CBS 레인보우 앱을 폰에 설치하셔야 해요.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갑니다. 에밀루 해리스 웨이퍼링 스트레인저 방황하는 순례자 일부 닫는 곡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시작했습니다. Lead me to Calvary. 생명의 주여 면류관.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방금 흐른 합창은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뱃살이 뚠뚠님. 이 말씀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으세요. 날이 흐리지만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다. 네, 이제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면 불편한 점이 많죠. 비가 잠시 소강 상태라서 뱃살이 뚠뚠님도 다행히 출근길이 편안할 예정이라고요. 충분하다 아이디의 임경미님은 오랜만에 걷기 운동하고 계시대요. 클랑님, 그동안 게시판을 눈으로만 보다가 오늘 레인보우 가입하고 첫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He leadeth me, 예수가 거느리시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이 없다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시선에 갇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기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스스로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단순히 장소에 관한 지침이 아니죠.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은밀한 곳,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사람들 앞에선 화려하고 정제된 언어로 가득 차 있지만 골방에서는 어떠한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75번째 묵상 위선적인 기도를 경계하라

기타와 피아노 반주가 너무 좋았던 것 같다고 지난주에 이 곡을 틀어드렸었는데요. 준희님께서 인상 깊으셨었나 봐요. 비아 돌로로사 함께했습니다. 고난의 길. 은혜로운 하루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 시작합니다. 엘로힘님도 듣고 계시고 여수에서 참여하셨어요. 신정현님. 아 지금은 문경 영진숲 낙동강변에서 흙 마삿길 걷고 있는데 아 강가 물안개가 참 멋지다고 은혜롭다고 참여해 주셨고요. 포항에 계시네요. 별빛나라님. 야, 역시 덥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 37도 예상된다고요. 날씨가 맑네요. 지금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푸른 하늘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004님은 간만에 선크림 바르고 출근하신다고. 안 돼요. 선크림은 매일매일 바르셔야 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저는 가끔 이제 집에서 나갈 일이 없을 때도 집에서도 바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얼굴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크림은 꼭 발라야 한다. 그리고 집에서도 바르면 좋다. 컨츄리님 강원도 횡성에 출장 3일째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계속 오다가 지금은 그쳐서 천변 산책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풀냄새가 너무 좋네요.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여기는 양주시입니다. 오랜만에 비갠 아침을 맞이합니다. 단비는 고맙고 긴 장마는 어려움을 주네요. 코스모스님, 오늘의 끝곡입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 Because of who you are, 오직 주로 인해.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그 물질의 복을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건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 신앙인으로서 경제관념, 재정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잘 세우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재물과 부에 대한 태도, 가치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성경 말씀, 특히 잠언을 보면 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잠언 16장 16절에선 돈보다 지혜를 먼저 구하라. 예. 또 13장 11절에서는 부지런히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이런 대목 나오고요. 11장 24절에선 나누고 섬기는 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해서 더 가,

갖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인간들 사람 마음이지만 하지만 또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 우리는 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죠.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한홍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으면서 2026년 7월 22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예,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우리 닉네임 초록이님 인간들 크크크 맞는 말인데도 웃겼어요. 훈디 굿모닝 좋은 아침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오프닝에 우리 혜영 작가가 이게 구성한 오프닝에는 우리들 마음이지만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인간들이라고 그냥 아 입이 그냥 요거를 잘 소화를 못했나 본데 아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더 갖고 싶은 사실 욕심은 한번 갖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또 막 비교하는 마음에서 끝이 없는데 한나님께서 어제 남편과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오프닝이 와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딱 통했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질 때 이 노래를 듣곤 해요.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 너무 좋다. 자족하는 마음. 저도 제 삶의 어떤 신조 모토가 이제 자족하는 게 들어있는데 너무 중요하죠, 자족. 근데 자족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감사예요. 그렇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비교에 의한 그런 감사 말고 그냥 날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까지 받아온 것 그거 하나 다 열고 하면 자족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고. 우리 한나님도 사연 주셨네요. 우리가 또 신앙인이니까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써야 하는지 재물과 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또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고요. 이럴 때는 좀 고민이 된다 싶을 때는 잠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까문제님은 전 어제부터 시편 필사 시작했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잠언 옆이 이제 시편이죠. 시편. 시편도 시편이 몇 장까지 있지? 이게 한번 시작하면 이게 장수가 가장 또 많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또 제법 분량이 됩니다. 150장까지 있구나 시편이. 이야, 하루에 한 장씩 쓰면 3, 5, 15, 5개월 동안 5개월을 네, 할 수 있는 아 근데 이 시편이 좋아요. 시편이 어떤 그 화자 말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잘 녹아있는 그런 그 말씀이잖아요. 솔직한 마음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막 저주도 하고 막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좀 되고 네, 시편 말씀도 참 위로가 되죠. 어제 제가 그 최정원 선배랑 같이 성경 필사전 다녀왔거든요. 여기 CBS 사옥 20층에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성경 필사전. 예. 그냥 뭐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후기 남겨주셨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 예상하고 갔는데 제 기대보다 예상보다 훨씬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예. 다 둘러보면 한 30분,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옆에 이게 해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다양한 사연이 담긴 그런 필사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는 뭐 설명보다는 직접 오셔서 눈으로 보시는 게 맞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서 SNS에다가 이제 뭐 해시태그 달고 하시면 선물도 3종 세트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여름에 뭐 휴가 때 어떤 자투리 시간 혹은 아이들 방학해서 좀 스케줄 맞을 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 119편이

길어서 하루에 못 써요 라고 우리 요시아님 남기셨고 그쵸 긴 그 시편도 있고 또 짧은 장도 있고 그래요 119편이 길다고 여러분께서 아 이건 또 경험에 의한 그런가 보다 예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 하고요 생방송으로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수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방송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 소소한 삶의 일상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있다가 오늘 또 깜짝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주님의 시간에 이 곡을 포르투갈어로 부른 버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컬의 나오미이고요. 손성재 음반 중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뮤재석 주가 돌보시리 He Will Carry You 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손성재 음반 중에서 주님의 시간에 포르투갈어로 전해드렸습니다. 훈디 조금 선선한 계절에 필사 전시회 보러 갈까 생각 중인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 희박하겠지만 혹시 로비 같은 데서 훈디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저 샬시 애청자 0005예요. 라고 인사해도 될까요? 레인보우 사진으로 실물 식별 가능하게 생겼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때랑 저랑 아 이 사진이 좀 됐어요. 사실 이 사진은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아 당연히 인사 주시면 저 쑥스럽지만 예, 당연히 우리 샬시 가족인데 반갑게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쑥스럽지만 웃으면서 인사 저도 할게요. 예. 0005번이 꼭 오셔요. 우리 남궁님도 예, 듣고 계시고 자 오늘 수요일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드리는 이벤트 오늘 진행합니다. 영의 양식은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우리 네 분께 드리겠고요. 육의 양식은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챙겨드립니다. 8분께 예, 드려요. 오늘 이벤트 주제 키워드는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물질, 뭐 돈 얘기했으니까 소비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소비. 예. 최근 나의 가장 큰 소비는 뭐였는지. 최근에 내가 가장 좀 뭐 크게 한번 지른 건 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저는 생각나는 거 최근에 학원비네 우리 딸 학원비 그 딸아이가 춤추고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막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행복해해서 이번 방학 때 뭐 방송 댄스 이런 수업인가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예 일주일에 한 번 뭐 한두 번 하는 건가 그런 학원에 등록을 시켜줬어요. 예 한번 방학 동안에 원 없이 한번 쳐보거라 예 노래 불러보거라 이런 마음으로 예, 학원비 예 그렇게 비싸진 않았지만 예, 어린이니까 생각이 났고요. 가장 큰 소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혹은 나는 여기에다 돈 쓰는 거는 진짜 1도 아깝지 않아. 혹은 아 여기에 돈 쓰는 건 진짜 너무 아까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편의점에서 그 일회용 봉투 100원 주고 사잖아요. 이게 아직도 약간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비닐이기도 하고 비닐봉투이기도 하고. 근데 다 제가 주워 담을 수 없을 때는 또 봉투를 사야 하잖아요. 그 100원이 아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 또 뭐 돈을 아끼고 모으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인지 뭐 소비에 관한 다양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 통해서 12분께 영과 양식, 영의 양식 또 육의 양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의 말머리 소비라고 쓰시고, 예, 사연 보내주시되, 원하는 선물 있으시면 뭐 영예양식 혹은 유괴양식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막 사연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 송정미,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사는 법까지 두곡 듣는 동안 사연 받아볼게요.

송정미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사는 법 들었고요. 주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 깜짝 이벤트 유괴양식과 영예양식 챙겨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토크 주제는 소비였는데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 사연들 보내주셨어요. 닉네임 해즈로님께서 소비 저는 요즘 크게 뭐 목돈은 잘 안 썼는데 아 엄청난 이 더위에 겁을 먹고 냉감 이불 세트 질렀습니다. 흐흐흐. 그 다음에 이제 두 아이 고등부 수련회비인데 아들은 알바비가 있어서 반 지원해 주었고요. 주일에 출발하는데 주님 깊이 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예. 아유, 잘하셨네. 일단 냉감 이불 세트. 확실히 조금 효과가 있나요, 이게? 이제 뭐 폭염이 지속되고 열대야가 뭐 7월은 물론이고 8월, 9월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잘 대비하신 것 같아요. 예. 또 잠은 소중하니까. 냉감 이불 세트. 세트로다가 잘 하셨네요. 예. 요하고 이불하고 같이 세트인가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해즈로님께 쿠폰이란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4116님께서 소비. 훈디, 저의 가장 최근 소비는 바로

바로 짜잔 한강 라면 기계를 구입한 거랍니다. 7월 초 교회 캠프 때 기도원에서 이 한강 라면을 먹어보곤 너무 맛있어서 바로 질러버린 거 있죠. 시간 절약도 되고 잘 쓰고 있습니다. 라고 야 이게 되네 이게 어? 와 부럽다. 한강 라면 기계 가격은 안 말씀해 주셨는데 어, 비싸요? 이거 보기만 했지 사용만 해봤지 집에서 이거를 드린다 이런 생각 못 해봤거든요. 어?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네요. 다양하네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건 좀 비싸고 한 개 할 수 있는 거는 어? 괜찮은데? 야 이게 이제 뭐 물 조절, 불 조절, 시간까지 최적의 어떤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 기계잖아요. 아 이거 좋네. 나에게 주는 선물 4116님께 예, 유계양식 보내드립니다. 라면 드시고 후식으로 빵도 이렇게 탁 맛있게 드세요. 예. 찬이맘님께서 소비 남편이 출퇴근용으로 전기 자전거를 매일 노래를 부르다시피 외쳐서 크게 한번 질렀습니다. 언덕 넘어가기가 너무 수월하다고 지하철 타는 것보다 또 시원하고 좋다고 해서 돈 아깝지 않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거 너무 좋죠. 예. 우리 집이 파주만 아니었다면 예. 일터가 목동만 아니었다면 저도 출퇴근용으로 자출 쪽 예.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그 사람이 될 텐데 너무 멀다 보니까 전 이게 좀 어렵지만 요원하지만 아 가깝다면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 저는 뭐 너무 강추. 예. 환경도 좀 더 지키고.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전기 자전거 이게 또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예. 아마 많은 고민하시고 지르신 것 같은데 오래오래 안전하게 잘 타시길 바랍니다. 예. 유계양식 신청하셨는데 유계양식 챙겨 드릴게요. 예, 찬이맘님 참 고맙습니다. 닉네임 사랑하오님 영의 양식. 예. 요즘 저의 가장 큰 소비는 아 저도 중3 아들의 학원비가 많이 드네. 그리고 그 다음은 종합 영양제입니다. 50을 앞둔 시점에서야 이제 나의 건강을 위한 영양제 섭취를 시작했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영양제가 이게 그죠? 와 너무 다양하고 뭐 비타민 C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진짜 뭐 오메가3도 있고 뭐 루테인, 지아잔틴, 뭐 프로폴리스, 글루타치온도 있죠 요즘에. 아 비싸대 이게. 예, 저희 어머니가 한번 아들 뭐 글루타치온 누구네 엄마는 먹는다더라 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검색해봤는데 이게 비싸더라고요. 예. 아무튼 영양제, 아, 나의 어떤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예, 이 시점에서 잘 또 케어하고 관리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저도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먹어요. 비타민 C랑 그리고 눈 건강 위해서 루테인을 먹는데 두 가지만 전 챙겨 먹고 있긴 한데 예. 와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이름도 모르겠어. 예, 다양한 비타민을 영양제를 섭취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시죠? 우리 영의 영양제는 말씀. 네. 말씀도 함께 섭취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사랑하오님께 영의 양식 우리 2플러스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684번으로 소비. 저 아기가 곧 100일이라서 사진 예쁘게 찍으려고 아울렛에서 블라우스 하나 샀습니다. 99,000원. 임신하고 예쁜 옷도 못 입고 유유. 출산하고도 사실 옷 살 일이 없었는데 별로. 오랜만에 지르니 너무 행복했다는. 예, 라고 유기양식 커피빵 부탁드려요 남기셨는데 야, 우리 1684번님 잘 사셨어요. 예. 그래. 아기 낳고 100일이면은 사실 이제 뭐 아이를 뭐 아기띠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쁜 옷을 입어도 아기가 이제 뭐 분유나 뭐 이제 모유 먹고 트름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예. 압니다. 하지만 또 기분 전환을 위해 사진을 위해서 나에게 투자하는 이 블라우스 아울렛에서 예. 발품 팔아서 산 거 잘하셨어요. 이건 해야지 우리가 또 예.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1684번님께도 커피빵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 정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방송엔 소개되지 않았지만 우리 문혜영 작가가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영양식과 유기양식 12분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벤트는 마감. 예, 다음 달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달 8월에 예, 또 새로운 이벤트 들고 돌아올게요. 사랑 이야기의 돌보심

사랑 이야기의 돌보심에 이어서 크룩스 나는 비록 약하나 이 곡은 우리 예수님의 오기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서 듣는 방송 온몸이 쑤시지만 훈디 목소리를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신청곡 나는 비록 약하나 청하신 곡 전해드렸어요. 자, 1부 마지막 곡은 디사이플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대 가시의 여백 속엔 언제나 짜릿한 향기들이 모여 산다. 단 한 방울의 꿀도 생산할 수 없었던 지난 겨울, 바싹 마른 꽃 대궁 깊숙이 벌과 나비들이 두고 간 빨간 추억들이 꽂혀 있고, 무거운 향기의 침묵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얇은 바람은 어둔한 내 감정선을 사정없이 콕콕 찔러대기 시작하였다. 장미의 가시는 역시 피가 나도록 아프게 찔러주어야 제맛인가 보다. 백이환의 시 5월의 장미를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를 위해 앞서 싸우시는 아버지, 이 세상의 무엇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탄생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루를 살며 승리하신 주님의 등에 업혀 승전가를 부르게 하소서. 나에게 실망감을 주려고 속이고 정죄하는 마귀의 소리를 물리쳐 주소서. 나의 마음에 자책감을 주고 포기하게 하려는 낙담을 물리쳐 주소서. 나의 가는 길 앞서 싸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내가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기죽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게 하소서. 나의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